101.4 메가헬츠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십니까? 주간 뉴스입니다.
1: 9월 14일, 2026년 고가통용 언어문자 보급 선전주 개막식이 우리시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새로 수정된 중화민공화국 고가통용 언어문자법이 정식 실시된 후 처음으로 열리는 보급 선전 주제로서 주제는 법에 따라 고가통용 언어문자를 보급하고 강국 건설의 새 여정을 향해 분투하자입니다. 교육부 당조 서기구 부장이며 전국 보급 선전주 지도소조 조장인 회진봉, 길림성당위 부속이며 성장인 호옥정이 참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전국인대 교육과학문화위생위원회 부주임위원 전학군, 전국분열연합회 서기처 서기이며 당조 성원인 송리가 활동에 참석해 발언했습니다. 교육부 당조 성원이고 부부장이며 전국 보급 선전주 지도소조 부조장인 이무근이 활동을 사회했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서기인 호가복, 부성장 손간, 성정부 비서장 홍경이 개막식에 참가했습니다. 개막식은 아동합창, 잊을 수 없는 그날과 함께 막을 올렸습니다. 공연은 습근평 총서기가 연변을 시찰한 후 11년 동안 변강 교육의 질적 향상, 도시와 농촌의 변화, 민생 개선에서 거둔 풍성한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무용 서향으로 마음 적셔 선전극 흑토가 마음 전하고 벼물결이 변강을 흥하게 하는 풍부한 예술 형식을 통해 연변주가 언어의 소통, 마음의 소통과 운명의 소통을 촉진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의 수립에 봉사한 생동한 실천을 전방위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개막식에서 주정부 군중대표, 연변대학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회진봉이 개막을 선포하면서 2026년 고가통용 언어문자 보급 선전주가 전면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개막식 기간에는 또 언어가 만가를 적시고 시대가 빛나니 언어문자와 인민군중 사진전을 개최해 중국 공산당의 령도 아래 언어문자 사업이 발전해온 성과를 전면적으로 보여주고 언어문자 사업이 군중을 위해 봉사하고 민생의 혜택을 준 실천 성과를 생동하게 반영했습니다. 친자 독서, 전통 서예 연습 등 군중성 상호 형식의 보급 선전 활동을 전개하며 고가통용 언어문자 보급이 깊이 있고 실속 있게 추진되도록 했습니다. 전국 보급 선전주 지도소조 각 성원 단위, 고가통용 언어문자 사업위원회 관련 위원 단위, 일부 성및 관련 업종 계통 대표, 교육부 관련 사국 단위 책임 동지와 주 지도일꾼들인 최홍성, 주금성, 석기화, 진공래, 정권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9월 11일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서기인 진공래는 2026년 제20차 시당위 상무위원회 회의를 소집 사회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습근평 총서기가 강택민 동지 탄생 백돌 기념대회에서 한 중요 연설 정신, 습근평 총서기가 서장 시가제시 기롱현에서 발생한 산사태 재해와 관련해 내린 중요 지시 정신, 습근평 당 건설 문서 제1권, 제2권의 일부 내용을 전달 학습했습니다. 그리고 20기 중앙심계위원회 제4차 회의와 12기 성당위 심계위원회 제5차 선언회의 정신, 전국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 투쟁 영상회의, 전성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 투쟁 심화 사업 추진회의, 전주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 투쟁 심화 전문회의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우리시 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 투쟁 사업 진척

0: 적 상황과 다음 단계 사업 배치에 관한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감독을 전개하며 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정책 집행 최저선을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민생 최저선을 지키고 취업, 교육, 양로 등 민생 분야에 초점을 맞춰 자금 사용 과정의 규정 위반 행위를 엄숙히 조사 처리해 군중들의 절실한 이익을 확실히 수호해야 합니다. 위험을 예방 해소하고 재정 운행, 국유 기업 경영, 안전 생산 등 중점 분야를 긴밀히 주시하며 위험 초기 경보와 원천 관리 통제를 강화해 안전 발전 장벽을 튼튼히 구축해야 합니다. 문제 정돈을 엄격히 틀어지고 각종 심계에서 발견된 문제를 긴밀히 주시하며 정돈 주체 책임을 다지고 제도 기재를 건전히 하며 관리 허점을 막아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것을 단호히 방지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국가와 성주 사업 배치에 따라 단서 조사, 사건 수사, 보호 우산 타격과 관계망 제거, 원천 관리 등네 가지 중점 임무에 초점을 맞춰 전문 투쟁을 깊이 있고 실속 있게 추진돼 실제 효과를 거두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 위치 특점과 우리 시 실제 상황에 입각해 타격 중점을 부각하고 전통적인 폭력배 악세력 범죄와 신형 폭력배 악세력 범죄를 긴밀히 주시하며 지속적으로 고압적인 억제 태세를 유지해 집법 타격 효능을 확실히 높여야 합니다. 교율과 법률의 연동을 강화하고 정법기관과 교율검사감찰기관 사이의 단서 쌍방향 이송, 중대, 의난, 복잡사건 협동 추진 등 사업기재를 건전히 하며 중점업종과 분야, 중점인원에 대한 예방관리사업을 심화해 폭력배 악세력이 자라나는 토양을 전방위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선전 인도를 강화하고 여론 진지를 튼튼히 구축하며 광범한 군중들이 주동적으로 료애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폭넓게 참여하도록 인도해 전 사회 공동 관리 합력을 결집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또 기타 사항을 연구했습니다.
1: 근일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석인 진공회는 시당위 리론학습중심조 2016년 제7차 단체 확대 학습회의를 소집사회했습니다. 회의에서 일단회의 바로잡으며 각 분야 위험 우환을 세밀히 정리 조사하고 명세서를 건립해 하나씩 해결해 모순은 맹아 상태에서 해소하고 위험은 원천에서 방지 통제함으로써 인민군중의 생명재산 안전과 사회 전반의 조화와 안정을 전력으로 수호해야 합니다. 그 속에 담긴 강렬한 사명과 담당을 깊이 파악하고 고품질 발전 추진을 주제로 견제하며 대상이 왕, 투자 유치가 핵심이라는 리념을 깊이 실천해야 합니다. 중점 대상 건설을 다그쳐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밖으로 나가고 안으로 유치하며 온갖 방법을 다해 더 많은 대형 대상이 착지 배치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그 속에 담긴 깊은 인민 정서를 깊이 파악하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확고히 수립하며 연변 아름다운 생활 10대 공정과 연도 민생 실사를 착실히 추진해야 합니다. 민생 분야의 부족점과 취약 고리를 다그쳐 보완하고 취업, 교육, 의료, 주택, 양로 등 실제 문제를 마음과 정성, 힘을 다해 해결하며 여러 민족 군중들이 관심하는 좋은 일을 잘 처리하고 실제적인 일은 실속 있게 처리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당의 정치 건설을 첫 자리에 놓는 것을 견제하고 향진 농촌, 기관, 국유기업, 사업단위와 새 경제 조직, 새 사회 조직, 새 취업 군체 등각 분야 당 건설 사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며 당 조직의 전역 적용과 사업의 전역 적용을 한층 확대하고 기층 당 조직의 정치 기능과 조직 기능을 부단히 강화해 연결 고품질 발전 추진에 든든하고 강력한 조직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시당위 리론학습중심조 성원, 기타 시급 지도열권과 시 직속 관련 부문 책임 동지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2: 9월 15일 시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장립구는 시인대 상무위원회 교육과학문화위생사업위원회 구성인원과 일부 시인대 대표들로 구성된 시찰조를 인솔해 고신기술기업과 전문화, 정밀화, 특색화, 신기술화 중소기업 육성사업에 대한 전문 시찰을 전개하고 좌담회를 소집했습니다. 시찰조는 연변 장백산 인쇄위원회사, 길림 장항 포장재료위원회사를 찾아 생산과 정과 제품 전시를 현지에서 살펴보고 기업 책임자로부터 기술 연구개발, 시장 경영, 정책 향수 등 상황과 기업이 고신기술기업, 전문화, 정밀화, 특색화, 신기술화 기업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겪고 있는 실제 수요에 대해 요의했습니다. 알아본 데 따르면 2025년까지 우리 시에는 국가급 고신기술기업 44개, 상급 전문화, 정밀화, 특색화, 신기술화 중소기업 19개

가 있는 바 2026년에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담에서 시찰전환, 시찰 상황과 결부해 관련 부문, 기업과 깊이 교류하고 의견과 건의를 제기했으며 다음과 같이 희망했습니다. 단계별 육성 체계를 건전히 하고 전사슬 육성 기업 저장고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며 동적 서류 작성과 분류별 대책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공급 및 정부 두 구역 등 부문은 일선에 내려가 방문 봉사를 전개하고 민속 특색 식품, 인삼 대건강 등 2대 산업 집군을 둘러싸고 우수 기업을 정밀하게 비축하며 국가급 전문화, 정밀화, 특색화, 신기술화 기업 육성에 전력으로 힘써 기존 기업에 대한 조직 관리와 보호를 잘해 자격 상실 등 각종 위험을 예방해야 합니다. 기업의 혁신 주체 지위를 강화하고 산학연 협동 혁신을 심화하며 연변대학 중국과학원 특산연구소에 의탁해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인삼과 조선족 민속식품이 고급화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추진함으로써 과학연구 성과의 착지 전환을 촉진해야 합니다. 요소 보장의 부족점을 보완하고 인재 유치와 양성을 잘하며 해민 기업 정책을 시달하고 고신기술 산업개발구, 공항경제개발구에 의탁해 산업사슬 부대를 보완함으로써 변강 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해야 합니다. 시인대 상무위원회도 감독 직능을 발휘해 조사 연구, 시찰 등 방식으로 정책 시달을 추적하고 기업의 요구를 수집하며 발전 과정의 막힘을 해결해 연결이 변강 지역에서 혁신구 등 고품질 발전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힘을 보태게 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상군 작사, 김문웅 작곡의 민들레 동산을 허미옥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네, 오늘 시간 먼저 커피랑 같이 먹으면 안 좋은 음식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커피. 특히 첨가물이 들어있지 않은 블랙커피는 적정량을 마시면 여러 건강상 이점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사람마다 카페인 민감도와 건강 상태가 달라서 좋은 량에는 차이가 있지만 건강한 성인 기준으로 카페인 하루 400mg 이하, 즉 아메리카노 기준 약 한두 잔, 많게는 세잔 정도가 안전한 범위로 제시됩니다. 커피는 일부 영양소 흡수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는 함께 먹는 음식의 효능을 줄이거나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특정 음식과 함께 마시면 위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유제품이나 튀긴 음식 등 특정 음식을 커피와 함께 먹는 건 피하는 게 현명할 수 있습니다. 아래 건강정보 매체의 자료를 토대로 커피와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도가 높은 감귤류 과일입니다. 산성인 커피를 역시 산성인 오렌지, 귤, 레몬 등 감귤류 과일과 함께 마시면 소화에 불편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산도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위 식도 역류 질환이 생겨 메스꺼움, 복부 팽만, 속 쓰림과 같은 불편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커피와 감귤류 과일을 함께 섭취할 경우 위 벽을 자극해 이러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귤류의 톡 쏘는 시큼한 맛은 커피 맛을 더 쓰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각각의 맛을 제대로 즐기고 소화기관의 불편함을 줄이려면 커피와 감귤류는 따로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철분이 풍부한 붉은 육류입니다. 커피와 장내 영양소, 특히 철분 흡수를 방해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커피의 탄닌과 카페인이 철분 흡수를 막는다는 것입니다. 적색육, 즉 붉은 고기는 철이 풍부한 음식 중에 하나로 커피와 함께 섭취하면 건강에 주는 이점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커피가 혈청 베리틴 수치, 즉 몸에 철분이 쌓인 정도를 가늠하는 수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매일 세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면 철분 수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철분은 혈액 순환, 호르몬 생성, 면역 기능을 지원하는 등 신체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식후 철분 흡수는 커피를 마신 후약39%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육류는 먹은 뒤 바로 커피를 마시지 말고 식후 1시간 뒤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술입니다. 알코올과 카페인이 뇌를 동시에 자극해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고 탈수를 유발해 숙취를 악화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우유, 요구르트 등 유제품입니다. 커피의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데 소화 효소가 많이 필요한 유제품을 함께 먹으면 속쓰림이나 소화 불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요즘 들어 여러 가지 꽃들이 아름답게 피면서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꽃 알레르기 등 여러 가지 알레르기에 민감한 사람들은 마냥 즐기지는 못합니다. 그럼 이런 알레르기는 완치될 수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알레르기 치료하는 신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알레르기에 노출된 후 병리학적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알레르기는 알레르기 질환의 발생과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알레르기는 완전히 피할 수 있다면 발병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는 알레르기가 완치됐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레르기에 다시 노출되면 여전히 재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피할 수 없는 알레르기에 노출된 경우 알레르기 질환은 더욱 완치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류형의 환자는 다양한 항알레르기 약물을 사용한 대증 치료를 통해 증상을 완전히 통제하고 완화 있습니다. 알레르기 치료는 예방과 치료를 통해 병세를 완전히 완화할 수 있고 심지어 한동안 발병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완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기분이 나쁠 때 비타민 D를 보충하면 도움이 될까요? 네, 기분이 나쁘면 비타민 D 결핍을 의미한다. 비타민 D는 많이 보충할수록 좋고 용량이 많을수록 기분이 더 좋아진다 등 요즘 인터넷에 비타민 D에 관한 소문이 아주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비타민 D를 보충하고 싶으면 보충할 수 있을까요? 네, 인체에 필요한 비타민 D의 양은 적지만 이는 작용 범위가 매우 넓은 영양소로 면역 기능, 비만, 당뇨병, 심혈관 질환, 자가 면역성 질환, 암, 우울증, 골다공증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북방 지역은 위도가 높고 겨울에 일조 시간이 짧아 사람들에게 비타민 D 결핍 상황이 발생하기 쉽다고 합니다. 네, 주의해야 할 점은 영양소는 양날의 검으로 적으면 좋지 않고 많으면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양 보충은 영양과 의사의 전문적인 지도하에 규범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비타민 D 결핍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햇볕을 많이 쬐는 것이고, 둘째는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 의뢰하면 달걀, 우유, 돼지간, 버섯 등을 적당량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과학적인 체중 감량입니다. 비만한 사람은 내장 지방 함량이 높은데 지방 조직이 비타민 D를 억류해 혈액 순환에서의 활성 비타민 D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합리적인 체중 감량은 지방에 저장된 비타민 D를 방출할 수 있습니다. 넷째는 영양과 의사의 치료하에 표준 용량에 따라 비타민 D를 보충하는 것입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열어가는 정선하게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내 곁에 두고 싶으신지요? 이왕 둘 거면 이런 사람 옆에 두는 건 어떨까요? 이런 말들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럴 수 있어. 그동안 정말 많이 애썼겠네. 네가 느낀 게 맞아. 그 상황이면 누구나 다 그랬을 거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항상 내 곁에 있을게.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잠깐 쉬어도 괜찮아. 그런 말 들어서 속상했겠다. 네, 그야말로 나를 위로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는 그런 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면서 가끔은 또 비양되는 말투를 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남에게 한마디 말 상처가 어찌 보면 그게 참 잘 잊혀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왕 하는 말, 아름답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듣는 상대가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이 인생에도 그렇고 내 삶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잘 살고 싶다면 먼저 오늘 주어진 하루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잠깐 서품, 떡장 함께 감상합니다.
1: 혼자 사는 게 무슨 입을 이렇게 크게 했는지. 솔직히 담배가 뭐예?
2: 청춘이라는데.
1: 그래도 글쎄.
2: 아, 오동문의 우리 독보의 이과부보다 사사히 뒤떨어졌습니다.
1: 이과부는 그 세지마리기랍니까?
2: 예, 그 동문은 그 전에 무덕부터 나 데려봐 어쩐지 압니까?
1: 어쨌습니까?
2: 양로철까지 다 싸매겠습니다.
1: 그럼 세지마리 찾아갈게지 나를 왜 찾아왔습니까?
2: 예? 그 동문은 다른 거는 다 좋은데 아유, 지네 말 세지래서.
3: 오과부 선생님 계십니까?
2: 왔습니다.
3: 머리 맞으시죠?
1: 우리 패들 왔습니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 왔지. 우리 무슨 나쁜 일을 했습니까?
1: 야, 이 밤새 아드바이하고 나 딱 둘이만 있는데 아드바이 별난 게 알고겠습니까?
2: 예? 예, 정말 그렇구만.
3: 야!
2: 이거 어쩌
1: 야, 내 사느라고 이제 벗었던 옷을 주워 입느라고.
2: 예. 이거 어쩝니까? 어쩝니까, 이거?
1: 이거 예. 없지겠습니까?
2: 없대라고, 여기.
1: 빨리 와, 없대.
2: 없다, 없다, 없대라고.
1: 예, 없대.
2: 아우, 아우, 야, 여기, 아우, 따가라, 아우, 따가라. 아우, 따가라. 야, 저기를 지냈다가 봐도 부들이 화감해 갔습니다. 머리가 그때가 뻗어요.
1: 내가 어떻게든 도배받게
2: 예? 예, 어찌입니까, 그럼?
1: 나를 사랑한다면 조금만 참았어.
2: 예, 네, 예, 그럼 자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속에 쓰겠다는 것 생각할 수 없어.
1: 아, 두 개 받았어. 어쩌다고 그래.
2: 내 지내, 지내칠 때 그걸로 입을 것도 살짝 드러놓자.
1: 그래, 저기.
2: 예, 예, 빨리 나가 봅시다. 예, 예.
3: 모든 소리 치자. 잘해줬거든 나는 몇 축지 놀랐는지 모르.
4: 괜찮아요.

0: 취직가.
1: 야, 대박이네. 취직하기 싶어하는 거 같고. 난 아이가.
0: 아이가 내가 거기요.
1: 지금 그저 검사 사는 게 그저 떡대야. 먹기 싶은 게 있으면 그저 버글버글거려. 그저 검사 부려 먹지. 한반시 하도 시기를 갔다 와도 무슨 눈치 배우는 게 있는가. 늙음하게 무슨 내 연간에 양말 떡시켜서 가겠어. 아이 그랬어.
0: 머리털이다야.
1: 어때? 늙음아 살아야 장수 비기래란 말이 있대.
0: 그래.
1: 이래도 들어가야 늙음하게 믿고 말떡기도 하고. 하다못해 이래 잔돌 긁어주는 재미도 이런 거 봐야 되지. 아이 그랬어.
0: 그렇지.
1: 아이, 야, 너는 그래. 잔돌이 가라봐가 신사야 속이래. 아이고.
2: 아이고.
1: 밤마다가 뭐 이런 맛도 먹어도 맨 잔돌이 그게 그거 세고 버렸어.
0: 아이, 그 잔돌이 그렇게 긁어주는 거 하고. 생강 여선을 가서 살짝 긁어주니까 거기 간대 한 가지가
1: 이게 간이
0: 그리고
1: 옷이 쪼개가지고 또 바람인데 10월 것도 싹 발라주면 됐대. 그거 좀 됐지. 아니 거기서 무슨 간대 무슨 간대 그게 야다 지금까지 싶어하는 것들 하는 소리라.
0: 이게
1: 난

0: 않는다. 잠깐만.
1: 야, 누가?
0: 어서, 저기 쪼지 마. 그냥 그냥 말아. 자글이 좀
2: 없어. 눈이 맞은 곳을 만들게. 눈이 맞은 곳을
0: 만들게. 어이, 멀리 날 속에. 어이, 개지발이야. 어디 그냥 너는 정말 시집 아이가 됐어?
2: 아, 시집 아이가 안 맞는데 자꾸 이래.
0: 아이고, 그럼 무서운 영감 또 뺏겨왔구나.
2: 오야, 어이, 어디 더운 날 있어? 진짜?
0: 아, 진짜 뭐 가겠어?
2: 야, 내게 이 물체에게 아이 계속 혼자 살겠어?
0: 그래, 야.
2: 몇 살이야? 어디 뭐하?
0: 아이고, 간부란데.
2: 간부?
0: 야.
2: 나이는 몇 살이다?
0: 야, 어디 자꾸 깨끼워? 내 먼저 말했어, 야.
2: 아이고, 아이, 깨끼워. 몇
0: 살인가? 예순 둘이요.
2: 예순 살이야. 야, 어, 나이 들고 그 칭찬아.
0: 어이, 어이, 야.
2: 그 내 입 잡았었단 말을 가야지. 저, 저기, 은혜, 그 말 부터 하지 마.
0: 우리 아이 말하자, 야.
2: 야, 눈이요, 눈이요.
0: 야, 저게 야, 우리 덕배의 인쇄사이요.
2: 야, 이해라.
0: 야,
2: 그 영감 있어.
0: 아이, 어째 그래요?
2: 그 영감이야.
0: 겉으로 별로 정자야. 유마이.
2: 아이, 유마이야.
0: 얘기라. 누가 뭐라게?
2: 걔 아직 그 영감 몰라지려.
0: 어이, 저 여기로. 야, 존재 그만 믿고 말아, 야. 어디 가, 외우지 마.
2: 야, 미치게. 그 영감이야. 무도사에 가서 나를 어쨌는지,
0: 어? 어땠어, 어땠어?
2: 그도 투구 투는 게 아니라, 그 아기를 품고 얻어 똥새. 그래서 태생 해도 그냥 해내를 내맞추다 못해.
0: 거기에 가서 너무 고와서 그랬겠지.
2: 고와서?
0: 야.
2: 엉뚱한 궁에서도 그랬겠지.
0: 아이고.
2: 영감들이 봐도 그런 눈차 난 내서 죽이겠다 뭐.
0: 아, 어째 이래요 또. 아, 어째 그래요.
2: 아니 남자들이 여자를 싸매기는 건 괜찮지만 야, 여자들이 남자 여자들이 남자를 싸매기는 건 어, 세상 못 본다지.
0: 아이고 뿌릴 것 됐다.
2: 아줌마. 이게 무슨 일?
3: 아줌마, 그러나 떠나요?
2: 예.
3: 아줌마.
2: 가만히 있어, 이게 무슨 일?
3: 내 어때, 유마인도 말해봐.
2: 예? 아이, 아줌마, 그래. 예? 무도 닮아서 그래. 나를 캐내 쳐다보는 게 그래. 유마, 아인도 그래.
3: 아, 아줌마, 어때, 나를 캐내 쳐다봤습니까?
2: 아이, 쏴봐.
3: 어여, 이거.
2: 아줌마, 나를 캐내 쳐다보대고. 예. 내 아줌마를 캐내 쳐다본가? 내 너무 격분해서 캐내 쳐다봤습니다. 어째?
3: 아줌마, 캐내 쳐다보니? 나도 캐내 쳐다보니?
2: 네. 해달 제보다 키 더큰 게 어떻게 저를 그렇게 애치해봐.
3: 네, 옳습, 나도 말씀 옳습니다, 예.
2: 아이, 내 무슨 일 했었다고? 아이, 그래요, 니 해달 입장에서. 네? 니 해달, 어째서, 내 혼자 사는 과부 집에 와서 얘, 이모 뒤집어 쓰고, 속장질 했는가? 이것만 말아.
0: 아, 어째, 이래. 아, 그것이, 아니, 내 사진한테 내 사진이야.
3: 여보예, 저 내 돈도로 생각해서 야, 너 어떻게 소리치지 마, 떠들지 마.
2: 아이고, 그분, 아이, 그저 그러지 말란데 이 도시락에 말하기는 이 회사하고 내 도도 연애를 한 지 두 달이 되어.
3: 예.
2: 여기요. 시기를 하는가? 가자. 가.
3: 어디로?
0: 아, 어디로 거려 또?

0: 예?
1: 노래방.
0: 노래방. 이 정도. 오늘 뛰는 내 한턱 내게.
1: 예, 해봐요.
0: 예.
1: 쪽짜리 친 거를 먹자. 가서.
2: 네, 오선옥, 리오키 등 배우들이 출연한 소품 썩짱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선하게 해피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는 참 에너지가 넘치는 말과 행동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아래에는 없던 힘도 생기게 만드는 대고의 법칙 알려드리겠습니다. 잘못을 범했으면 고치면 되고, 지식이 부족하면 배우면 되고, 우울하면 밖으로 나가면 되고, 힘이 부족하면 운동하면 되고, 미움이 싫다면 용서를 하면 되고, 성공하고 싶다면...

일일 청한 일일 석이란 말이 있습니다. 네, 마음이 하루 동안 맑고 청아하며 심신이 편안하고 한가롭다면 그 하루는 신선이라는 뜻인데요. 저희 정선아의 해피라디오와 함께하면서 우리 여러분들 늘 신선 같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욕심은 바라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늘 욕심을 바라다 보면 내가 지치고 내 마음이 더 공허해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만족을 하고 힘들다면 잠깐 발걸음을 멈추고 나를 다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족할 줄 알면 행복은 배로 커지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도 행복한 하루, 꿈같은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좋은 세상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조일광입니다. 최근 제9회 로진문학상 수상 소식이 중국 문단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중 흥정강성 작가협회 부주석인 조선족 작가 전영선의 중편소설 비밀이 중편소설 부문 1위에 오르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김혁 작가님과 함께 전영선의 문학 세계를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네, 먼저 오늘 생방송실을 찾아주신 김혁 작가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최근 중국 문단 최고의 상이라 일컬을 만한 제9회 로신 문학상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선족 작가 전영선의 작품 비밀이 중편소설 부문 1위의 영예를 안았다는 랑보가 들려왔는데요. 전용서는 흥룡강성 작가협회 부주석이자 흥룡강문화학원 전업작가로서 조선족 작가로서는 김인순 등과 더불어 중국문단에서 이미 문명을 크게 알린 조선족 작가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럼 김혁 작가님께서 우선 로신문학상은 어떤 상인지 말해주실까요?
1: 네, 알다시피 로시문학상은 국가급 상입니다. 중국의 대문호이며 시문화운동의 선봉이신 로신 선생이 이름을 따서 제정되었습니다. 중국 작가협회가 주최하는 상인데요. 이상 말고도 로시문학상, 모순문학상,
0: 네, 전용선 작가의 이 문학 이력에 대해서 알려주실까요?
1: 네. 전영선 작가와는 10여 년 전에 제9차 전국 작가대표대회에서 만나면서부터 알게 됐습니다. 그 후에 연변에서 조직한 당군문학상 시상식 때 만났고요. 사실 그때 저는 당군문학상 소설 부문 평심을 맡았댔습니다. 평심을 맡으면서 많은 작품 중에서 전영선이 작품인 중편소설 소화 18년에 깊이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소화 18년은 전영선이 첫 작품집입니다. 그가 그때까지 창작한 거의 모든 소설 작품들을 여기에 묶어냈죠. 전부 중문으로 창작된 그의 작품집 속에서 한사, 소화 18년, 흰 태양, 붉은 태양, 이러한 소설들은 모두 전쟁 소재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사실 전영선 본인을 만나기 전부터 저는 그의 드라마 낭떠러지, 중문으로는 쉐이야, 이 드라마에 푹 빠져 있었댔습니다. 여러 판본으로 갖추고 그것도 보았고 우리 주변의 작가들에게 적극 추천해 주었습니다. 전영선이 독보적인 창작 장르에 대한 관련 칼럼도 여러 매체에 발표했습니다. 그러다가 19년경에 전영선 씨가 용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용정에서 태어난 세계적인 시인 윤동주의 그는 깊이 심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때 윤동주의 주옥 같은 시편들을 중국어로 번역하려는 꿈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선참 윤동주 관련 단체를 차리고 관련 연구 논문과 책자들을 여러 권 펴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희 연구회 사무실에서 주석하면서 우리는 3박 4일 동안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한살 터울입니다. 제가 전영선보다 한살더 많습니다. 그때 제가 회장을 맡고 있는 영두레 독서회의 주최로 전영선에 대한 특강회를 마련해 조선족 독자들에게 전영선 작가에 대해 알리기도 했죠. 또 번역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수차 긴 전화 혹은 장문의 메일로 윤동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드디어 전영선 씨와 그의 누님이 공동 번역 작업을 한 윤동주의 중문 시집 별헤는 밤이 출판되었습니다. 강서 봉황 출판사에서 출판한 전 작가님의 이 번역서는 아시아 도서 랭킹 1위에 오르는 기염과 경이로움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번역 시집이 출판되자 전영선 씨는 번역에 협조를 해준 나에게 감사의 의미로 시집 50권을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전영선은 연변 지역에서 어딘가 홀대를 받는 문공단이라는 곳에서 창작원을 지냈고 삼강석간이라는 신문사에서 기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중간 수교 이전에 이미 한국으로

0: 가서 파주의 한 공장에서 힘든 노역을 했던 경력도 가지고 있네요.
1: 네.
0: 34살 되던 해에 꿈을 안고 북경으로 올라간 것은 러시문학원과 북경영화학원에서 공부하며 비로소 작가의 길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1: 네.
0: 주요 작품들은 장편소설 독신자, 소설집 소화 18년 등이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드라마에 큰 관심을 보여서 세월, 눈속의 성냥이, 어머니 등 이러한 드라마를 통해 관객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막상 그가 전국의 독자와 관중들에게 그 이름을 알린 건 첩보 드라마 낭떠러지 바로 쉐야였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요즘 첩보물이 큰 인기를 받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낭떠러지는 어떤 작품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0: 네, 요즘 TV 채널을 열면 온통 첩보 드라마 열풍입니다.
1: 네.
0: 예. 10여 년 내내 한일 첩보 드라마라는 장르가 드라마의 주요 장르로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습니다.
1: 네.
0: 대선에 집계한 데에 의하면 주요 방송국에서 황금 시간대에 방영되는 드라마 200여 편중 한일 전쟁 드라마가 70편 넘게 차지하고 있는데, 3분의 2가 바로 첩보 드라마입니다.
1: 네, 그렇군요.
0: 이 활기찬 한일전쟁 드라마, 첩보 드라마의 배후에는 성숙한 영업, 판매 생산 라인과 애국이라는 정서가 그 뒤에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1: 네.
0: 이것은 문화의 트렌드와 자본의 추구로 인해 생겨난 산물인 동시에 중국인들이 한일전쟁 시기에 대한 특수한 정감과 역사관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단순한 오락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성질의 그러한 드라마 작품들입니다.
1: 네.
0: 지난 세기 격동의 연대를 현님과 스릴을 곁들인 프레임으로 그려내고 있는 이러한 작품들이 중국 드라마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알린 영상물의 출현이라고 평론가들은 첩보 드라마의 출현을 반기고 있습니다.
1: 네.
0: 전영선의 첩보 드라마는 이런 풍토에서 태어난 경전 작품입니다. 이 많은 중국의 첩보 드라마 중에서도 악고는 전영선이 낭떠러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1: 네, 그렇군요.
0: 드라마는 일본의 침략과 국민당이 횡포에 맞서 싸우는 공산당 특공인원인 주울이 활약상을 시종 팽팽한 긴장감 속에 사랑과 증오, 음모와 배신을 현념과 액션을 곁들인 프레임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1: 네.
0: 다른 드라마들에 비해 총격전이나 동작신 같은 것이 적습니다. 미녀들이 선정적인 유혹도 없어요. 하지만 30여 집 되는 동안 내내 마음을 졸이며 보게 하는 작품입니다.
1: 네.
0: 전영선 씨가 심혈을 쏟아부은 탄탄한 스토리와 조연들이 웅신 깊은 연기가 돋보이는 드라마입니다.
1: 네.
0: 낭떠러지는 상영된 후 제18회 상해 TV 페스티벌에서 최우수 드라마 작가상을 수상했습니다. 작품은 이 밖에 최우수 작품상, 최우수 여주연상을 휩쓸며 그해 중국 최고의 드라마로 선정되었습니다.
1: 네.
0: 준엄한 한일전쟁 14년 동안 동북 지역이 한일 대중들에 대한 감동적인 사연과 역사를 오늘 기억할 가치가 있어서 이 시나리오를 쓰게 되었다고 전영선 씨는 그 창작의 이중을 밝혔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그 후에도 이제 전영선 작가는 또 한편의 첩보 작품을 써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작품이죠?
0: 네, 이번에는 영화 시나리오입니다.
1: 네.
0: 예, 바로 벼랑 위에서
1: 네.
0: 쉐이아 두상입니다.
1: 네.
0: 벼랑 위에서는 당시 온통 장안의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중국 영화의 거장인 장예모가 메가폰을 잡았고, 기라성 같은 배우들이 출연했고, 11억이라는 억소리 나는 흥행 수익을 올렸습니다.
1: 네.
0: 저도 이 영화에 대해 CD로 갖추고 있었지만, 이 영화만은 참말로 오랜만에 영화관으로 가서 봤습니다.
1: 네.
0: 예, 초대형 설비 대형 스크린으로 봤는데 그야말로 전율 그 자체였습니다. 지난 30년대 할빈에서 일제히 반인륜적인 생체 실험을 폭로하고 그 증언자를 구출하기 위해 급파된 우리 특공대 대원들이 구출 작전을 펼치는 와중에 보여준 신앙과 희생정신을 구가한 작품입니다.
1: 네.
0: 사실 벼랑우에서가 흥행하기까지 그 기저에는 전영선 작가의 전작인 낭떠러지라는 드라마가 있었지요.
1: 네.
0: 제목도 유사하거니와 두 작품 중에 동일 인물이 등장합니다.
1: 네.
0: 영화 벼랑우에서는 드라마 낭떠러지 속의 인물 관계를 덜어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완전 새로운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지요.
1: 네.
0: 그러니 그 전작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쓰게 된 것은 드라마에서 남긴 유감에 대한 미봉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두 작품에는 모두 특공대원 줄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드라마에서 그의 죽음으로 끝나는 결말에 정선 작가와 저는 장백산 잡지에 장문이 대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1: 네.
0: 그때 정영선 작가는 첫 보험을 창작에 매진하게 된 창작 이중에 대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전 작가님이나 저는 한살 터울이 동년배이니 사실 첩보 드라마라는 장르에 익숙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일찍 지난 80년대에 중국의 관객들은 이미 첩보물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에서 제작한 모란꽃, 이름 없는 영웅들, 그리고 루마니아와 알바니아의 첩보 영화도 많았습니다. 그중 이름 없는 영화들과 같았죠. 첩보물이 주는 그 박절한 호흡 때문에 우리는 피비린내 나는 격동기를 온몸으로 헤쳐나가는 영웅 인물들이 평범하지 않은 모습, 그들이 겪는 정과 한을 여느 장르보다 더 진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의 작품 벼랑우에서는 긴박한 와중에 잃어버린 자식들을 찾는 장면이 나오는데 짧은 편폭이지만 가장 관객들이 눈물샘을 건드린 부분이라 할수 있지요. 외표는 철로 만들어진 특공대원들 같지만 그들도 권력의정이 있고 그 깊은 정을 대를 위해 버리는 부분이 특공대원들이 진 모습을 다각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첩보물에서는 굳은 신앙과 용감한 희생, 그리고 자기 안위를 위한 반역 등 누루별별 생동한 캐릭터와 사건들이 목숨을 건 대결 중에 역력하게 그려집니다. 그 와중에 인간의 인성이 실루엣이 아닌 진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첩보 소재를 좋아하는 것은 파란만장하고 긴장감 넘치는 줄거리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절벽 끝, 절망적인 상황에 놓일 때 인성이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그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어떤 가식과 꾸밈도 통하지 않는 그 진실한 상황을 쓰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전영선 씨는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전영선 씨는 또 나는 단지 장르물이 흥행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다. 인물을 일상이 무사 안일 속이 아닌 특정적인 극한 상황에서 그려내며 실현해둔 인물에서의 인성이 광휘를 발견하는 것이 첩보물이 매력이기 때문에 이 장르에 빠져들었다. 인간이 최악의 상황에 처했을 때 보이는 본성과 하늘이 준 신성이 저마다 어떻게 다르게 표현될 수 있는지를 그려내고 싶었다. 제가 이 장르에 내내 심취된 그 원인이라 할수 있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많은 관객들이 호평 속에, 네, 이제는 관련 장르 중에 낭떠러지와 벼랑우에서는 경전으로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사실 여사의 첩보 드라마 같은 장르물들은 호불호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1: 네.
0: 관중들이 갈채를 올리는 수작도 있겠지만 저 수준의 작품도 상당수 보입니다.
1: 네.
0: 그중 우리 한일 역사를 그냥 액션물이나 코미디물처럼 만들어버린 소위 한일 신극들이 바로 그 일례라 하겠습니다. 이런 작품들이 명패를 보면 당시 강간 시대상에 대한 깊이 있는 천착에 앞서서 흥행과 상술을 앞세운 기상천외한 스토리와 또 배우들이 경박한 연기 때문에 관객들이 탐회를 받고 있습니다.
1: 네.
0: 이런 작품들은 현란한 액션이 있으나 인물의 성격은 보이지 않습니다. 거금을 몰부은 CG 특수 효과

0: 틀림이 있지만 시대상과 역사 배경이 진실한 현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1: 네.
0: 순수 문학도 좋고 장르 문학도 좋고 우리 작품들은 순수물, 오락물 여러 형태로 나올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신앙과 주의를 위해 육골이 쓰러짐도 마다하지 않은 전형적인 영웅 인물들을 담아내는 것도 중견 작가들로서의 임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영화도 좋고 문학도 좋고 모든 장르는 또한 모두 인간을 둘러싼 이야기입니다. 인간이란 개념을 벗어나면 아무것도 성립되지 않고 따라서 관중들이 마음을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인간 내심에 대한 통찰력과 이해력, 배려심이 작품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매체로 보면 저희 작품 중에는 여느 첩보물에 비해 총격전이나 동작신 같은 것이 적습니다. 하고 전영선 씨는 말했습니다. 이번이 영화 벼랑 우예설을 두고 몇번 시나리오를 고쳤었는데 액션 신을 덜 넣자고 감히 대가인 장혜모와 전영선 씨는 언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드라마 벼랑을 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자 연극진은 요새 순수물을 누가 보냐? 총격신과 액션신이 더 많아야 관객들이 좋아하지 하고 전영선에 대해 이의를 보이는 사람도 있었게 되어서 또 한번 부언해 봅니다. 순수문학과 장르문학 사이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게 벌써 수십 년째의 일입니다. 장르물들이 순수문학의 영역 안으로 대거 밀고 들어오는 한편 순수문학과의 융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첩보물이 아닌 현대 생활을 보여준 전영선 작가의 또 다른 드라마들인 독신자나 세월이 그러한 시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호불호가 엇갈리는 와중에 현재의 모바일 시대를 살아가는 독자들이 관객들과의 양식과 감각은 사회를 구성하고 문화의 양상을 결정지운다는 점에서 장르물을 우리는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될 영역이지요.
1: 네, 그렇죠. 로신 문학상 수상을 두고, 네, 본격적인 화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로신 문학상은 전영선 개인의 창작 인생에서, 네, 무엇을 의미할까요? 또 그동안, 네, 극작가로 대중에게 더 많이 알려진 그가 소설로 희귀하게 된, 네, 계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0: 네, 전영선 작가의 수상 소식을 접하고 저는 제일처럼 기뻤습니다. 개톡으로 축하도 보냈고 수상 이후 여러 매체에 그 그동안 전영선을 극작가로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졌습니다. 수십 년간 영상 각본 작업을 해오면서 소설을 쓸 겨를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10월 잡지에 발표했던 중편소설 여동생이 마지막인데 벌써 25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누님과 함께 시인 윤동주의 시집 별 새는 밤을 번역했고 그 외의 한 일은 모두 드라마와 영화 시나리오 창작이었습니다. 그는 소설 창작은 훨씬 다른 장르에 비해 자유롭고 외부의 간섭이 적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몇 편의 시나리오 작업에서 제작사와 큰 이견 충돌이 있었던 연거였습니다.
1: 그래요. 전영선 씨는 네, 수상작 비밀의 이 창작감이 일본 전범의 회고록과 방대한 역사 기록에서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왜꼭이 이야기를 써야겠다고 결심했을까요?
0: 전영선의 여러 장르의 작품에서 알수 있다시피 예전이 소설 창작이든 시 번역이든 시나리오 작품이든 모두 다 동북과 관련된 서재들입니다. 아마 신문사 기자로 일한 적 있는 경력 때문일까요? 그는 역사 기록물에 큰 흥취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여러 곳을 다니며 그곳이 지방지와 문의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조선적 한일 여전사 리민을 생전에 몇 번이고 만나서 취재하면서 동북 한일사에 대해 조명할 뜻을 갖게 됐다고 저와의 대화에서도 몇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수상작 비밀은 한일 여 영웅 조일만에 대한 조명입니다. 전영선은 어느 날 정협 문서 자료에서 일본 전범 어느 타이지 것은 미만주국 시기

0: 과거로 절만 탈출 사건을 찾아보았습니다. 적들이 입장에서 서술한 기록이지만 몇 가지 디테일한 시설이 그를 크게 놀래웠다고 했습니다. 적들이 눈에 비친 부상당한 채 포로가 된 절만은 태연했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말솜씨가 뛰어나고 학식이 있어 보였다고 회고록에는 적혀 있습니다. 그녀는 부대에 관한 어떤 정보도 제공하기를 거절했고 일본인들에게 먼저 요구한 조건은 한 끼 붙잡힌 한일군의 어린 소녀를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요구였습니다.
1: 네.
0: 그녀가 강경한 그는 전혀 두려움 없이 태어냈고 놀라울 따름이었다고 회고록에 적었습니다.
1: 네.
0: 요즘에 영웅에 관한 이야기가 틀에 박혀 있고 관념적인 거대 서사에 가려져 디테일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디테일이야말로 소설과 모든 예술 작품이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며 적들이 회고록에 적힌 디테일한 부분들 때문에 이 작품을 쓰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1: 네.
0: 전용서는 여러 사교 활동을 사용하고 50일 만에 초고를 완성했습니다.
1: 네.
0: 거의 폐쇄적인 집필 상태에서 비밀을 써낸 것입니다.
1: 네.
0: 비밀을 쓰는 과정에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1: 네.
0: 전용서는 동물을 아주 좋아해서 집에 개와 고양이 여러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이 작품을 집필하고 있는 동안 집에 있는 달이라는 이름의 흰 고양이가 곁에 있어서 늘 컴퓨터 앞에 엎드려 배웅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1: 네.
0: 출판사와 최종 교정을 마치고 원고 파일을 보내고 한숨을 돌리려던 그날 오전, 달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1: 네.
0: 이 고양이는 전영선의 북경 사만루에서 주워온 길고양이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11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1: 네. 네.
0: 전영선이 창작한 동북역사 소재 소설과 드라마 중 상당수는 실제 역사 사건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번 수상작의 주인공이 졸만이라면 오래전에 썼던 여동생은 판려투광, 그중에 리더인 인물인 냉운을 썼고 한사에서는 항일명장 조상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출원했으면 어쩐지 마음이 든든해진다고 전영선은 고백했습니다.
1: 네.
0: 그는 이민과 같은 항일 여전사를 여러 번 직접 취재하면서 많은 현실적인 항일 소재를 얻었던 것입니다.
1: 네.
0: 현실주의 글쓰기에서 전영선은 논리 진실과 정서의 진실을 지켜야 하며 진심으로 그 사건을 믿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실제 인물과 사건을 토대로 기초를 다지면 상상력이 더욱 힘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1: 네.
0: 수상자 비밀을 집필하면서 전영선은 접할 수 있는 졸만이 자료는 거의 모두 다 읽어보았다고 했습니다.
1: 네.
0: 전영선의 안중에 항일 영웅이라는 수식어가 붙지만 졸만은 매력과 개성이 넘치는 이상주의자였습니다.
1: 네.
0: 중화민족의 운명이 뒤바뀌던 그 시대에 졸만은 순교자의 자세로 침략과 착취, 억압에 맞서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1: 네.
0: 그녀는 당시 신여성이었고 전국 여성 해방운동의 선구자이기도 했습니다. 졸만은 가난한 집안 출신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시 그 지역이 부호였습니다. 어린 시절 발을 묶는 전통을 거부하고 집이 머슴들에게 강의를 열어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했고 그 순간부터 그녀가 평범하지 않은 아이임은 이미 예정된 일이었습니다.
1: 네.
0: 그녀는 그 시대의 반항자이자 모든 것에 맞선 사람입니다. 부유한 집안이었지만 남들이 갈망하는 안락한 생활과 부를 포기하고 가난과 고통, 불안정하고 떠도는 삶, 언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혁명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1: 네.
0: 그는 고통받는 중국 민중에게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들을 위해 죽고 자신이 꿈꾸는 유토피아를 위해 목숨을 바치자고 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전설과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그녀의 개인사를 통해 그 시대의 신년성이 정신적 궤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전영선이 소설에서 역사적 사실과 충돌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확인 가능

0: 한 부분에서는 최대한 역사의 진실을 살리려고 그는 애썼습니다. 소설은 위만주국 경찰 이덕용과 저자 나등 여러 가지 시선으로 진행됩니다. 1936년 여름 할빈에서는 당시 위만주국 전역을 백학도 흔든 중대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다리에 중상을 입은 여성 유격대원 일명 아가씨가 경찰들이 두터운 감시망 속에서 기적적으로 탈출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연루된 경찰과 간호사들은 운명이 급격하게 뒤바뀌었고, 기덕룡 경찰 또한 이 일로 목숨을 걸고 도망치는 신세가 됩니다. 해방 이후 그는 소련의 거대한 시대 속에서 충의와 배신, 한 사람이 희생과 대중을 위한 양심적인 선택, 그리고 인성의 빛을 파헤쳐 보이고 있습니다.
1: 네, 그래요. 비밀이라는 이 제목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을까요?
0: 네, 전영선은 소설 집필 초기에 제목들을 몇 가지로 구성해 봤다고 했습니다. 전달하거나 쉽거나 더 신선한 느낌의 제목들도 있었지만 여러 차례 고심한 끝에 최종적으로 비밀로 정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제목보다 눈에 띄고 놀란 느낌은 없지만 이 텍스트에서 가장 어울리고 이민 심장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가슴속 깊이 묻어두고 다시는 꺼내서 말할 수 없는 비밀도 있고, 세월에 묻혀 영원히 답을 알수 없는 비밀도 있고, 여러 겹의 비밀이 서로 얽혀 있는 모습은 인생사와도 같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래요. 작가의 앞으로의 창작 계획은 어떻게 될지, 또 비밀 이 영상화 작업은 진행 중인지 궁금합니다.
0: 지금 문학과 영상 모두가 침체기에 있다는

0: 자질을 써냈습니다. 그동안 개척해낸 위대한 길, 창조해낸 위대한 사업, 이룩해낸 위대한 성과는 필연코 중화민족의 발전사와 인류 문명의 발전사에 기재될 것입니다.
1: 네, 학습 시간이었습니다.
2: 작은 불꽃 하나는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계속해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수립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이어지겠습니다.
3: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1: 네, 오늘은 금사강 기슭 한 폭의 붉은 기 아래 민족 단결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사강은 이곳에서 급한 큰 구비를 돕니다. 동쪽 강변의 벼랑에는 주홍빛 큰 글자 두 개가 바위백에 깊이 파고들어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 서장 두 글자입니다. 절벽 아래로 강물이 바위에 부딪히는 강기슭에 강탁천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1950년 10월 6일 새벽 중국인민해방군 제18군이 이곳에서 금사강을 강행 도하하면서 오성붉은기가 처음 서장에서 휘날리게 되었습니다. 네, 이 금사강 강변마을은 이로 인해 서장해방 첫 마을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전투가 끝나자 마을에서는 소가족배 9척을 모두 동원해 해방군이 강을 건너도록 도왔습니다. 배사공들은 3년 동안 18군의 인력과 군량을 운반해 덕격에서 강탁으로 다시 참도까지 날랐지만 돈 한 푼 받지 않았습니다. 해방군이 식량을 나누어 주었기에 서장 농로 출신인 마을 주민들은 처음으로 흰 쌀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강탁촌 사람들은 늘 산에는 뿌리가 있고 물에는 근원이 있으며 민족 단결은 이 땅의 가장 깊은 뿌리다 라고 말합니다. 네, 72여 년이 흐른 혁명결사 영명록 천장도로 그 후 지금까지 100여 회의 홍색교육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보호 외에도 일상적인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강탁촌은 크지 않고 100여 가구에 500여 명이 사는 다민족 공동거주 마을입니다.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구호가 아니라 하나하나 구체적인 일입니다. 촌 당지부 위원회와 촌민위원회는 여러 민족의 부창조 인재를 선발해 지도부에 드리고 당원과 주민이 짝을 이루어 서로 돕는 방식으로 당건설 플러스 민족 단결의 틀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네, 그리고 갈등 해소는 구역 담당자 플러스 연계 관리자에 의존함으로써 작은 일은 구역을 벗어나지 않고 큰 일도 마을을 벗어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마을은 물 공급과 전력 공급 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했으며 민족 단결은 한가족 활동을 일상적으로 전개하고 소형 경운기와 분리수거함 등 주민복지 물품을 배포하여 주민들이 생산과 생활에서 겪는 실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조정보다 더 일상적인 것은 서로 이곳에 붉은 깃발이 꽂혀 있는지 왜 단결이 여기서부터 자라나는지를 잘 알게 하자고 말했습니다. 홍색 차원이 살아나려면 핵심은 단결이 성과를 만들어내는 체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강탁촌은 홍색 기업 플러스 문화관광 융합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도강 유저 크고 작은 보루 1950년 곡물 창고, 18군 병영 예터 등 사적지와 유적지들을 선으로 이어놓고 다시 제3자 운영을 유치하여 마을 대학생들을 해설사로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마을에는 민박 15곳과 특산품 소상점 6곳이 있으며 이를 통해 본 마을과 주변 지역에 12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탁촌의 통계에 따르면 2025년 마을

0: 전체 누적 관광객 수는 2만 명을 넘었고, 홍색 관광 종합 수입은 12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마을 주민들도 방관자에서 참여자로 바뀌었습니다. 정부는 주민들이 집을 확정해 민박을 발전시키도록 이끌었고, 흩어져 있는 홍색 관광지와 자연 관광지를 하나로 이어 고품질 코스로 만들어 관광객들이 더 오래 머물게 하고 있습니다. 역사 해설사 양진저가의 해설도 그에 맞춰 바뀌었습니다. 관광객들은 유적을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서장인이 삶도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문화와 관광의 교류 속에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루시가 더꼭 깨닫게 됩니다. 네, 예전에는 낡은 집이 그저 낡은 집이었지만 이제는 돈 버는 길이 되었습니다. 서랑도자 진장은 강탁의 공동부유 개선이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홍색 자원을 분류해 서장인들에게 배당하고 여러 민족에 함께 수익을 봅니다. 네, 금사강의 물은 1150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소가죽 배는 원령 기념관 안으로 들어가 나무틀 위에 놓여졌고, 백사공의 후손들은 민박을 차렸으며, 강탁 마을의 아이들은 붉은 깃발 아래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마을 입구 절벽 위에 두 글자, 서장은 단지 지리적 입구일 뿐만 아니라 단결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네, 뉴스 추적 이어집니다.
1: 뉴스 추적.
0: 오늘은 중국과 아시안 협력에 힘을 실어주는 황금 통로, 병죽운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6일 신중국 창립 이후 처음으로 강을 건너 바다로 이어지는 대운하인 병죽운하가 정식으로 개통되었습니다. 이로써 중국 서남 지역의 출해는 에도라 가야만 했던 역사를 다시 쓰게 되었고, 중국과 아세안의 협력은 황금 통로가 있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해사 해운업계 옆 사이트인 해양무역과 해사 언론망은 사설에서 병죽운하의 개통이 중국과 아세안 간의 무역 교류를 한층 더 촉진하고, 나아가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 사이의 무역 및 경제 구도를 재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여러 시간적인 견지에서 볼때 병죽운하의 통항 가치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네, 올해는 중국 아세안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지 5주년이 되는 해이자 중국 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행동계획 2026-2032 시작된 해이며, 또한 중국 아세안 자유무역지대 3.0판 업그레이드 의정서 서명 이후 조속한 현지 이양을 추진하는 데 있어 중요한 한 해입니다. 17일 제23회 중국 아세안 방담회 및 중국 아세안 경영투자 정상회의가 남영에서 개막했습니다. 네, 이처럼 여러 기회들이 교차하는 가운데 병죽운하의 항행 개시는 시의적절했고 그 의미도 매우 깊었습니다. 중국 서부의 육해 신통로를 잇는 핵심 사업인 병죽운하는 5,000톤급 선박이 통항할 수 있고, 세계의 유사한 운하 가운데서 통항 능력이 가장 뛰어난 운하입니다. 병죽운하 건설에는 깊은 현실적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측면에서 보면 중국 서남 지역에는 강과 바다가 직접 연결되는 통로가 부족해 화물을 동남아로 수출하려면 동쪽으로 에도라 바다로 나아가야 하므로 해운 비용이 크게 늘어납니다. 외부 측면에서 보면 중국과 아세안은 오랫동안 서로의 최대 교역 파트너였지만 물류 비용이 높아 양측의 무역 발전을 제약해 왔습니다. 병죽운하가 완공되어 항행을 시작하면서 중국 서남 지역에서 아세안으로 가는 운송 거리가 가장 짧은 수운 대통로가 열렸고, 서남 내륙과

0: 아세안 간의 운송 거리를 560km 이상 단축했으며 물류 비용은 18%에서 30%까지 낮아졌습니다. 매년 운송 비용을 50억 원 이상 절감할 수 있어 이른바 빠름과 절감의 결합을 실현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1: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세히 보도하는 뉴스 초속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폐소를 지속적으로 알아가는 뉴스 초속시간입니다.
0: 그리고 평륙 운하의 통항은 전 세계 대형 수류와 항운 공사 건설에 중국의 경험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越남 주중대사 범청평은 평류 운하의 항량이 중국의 기술 역량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지역 상호 연결과 소통을 추진하려는 중국의 의지도 드러낸다고 보았습니다. 네, 최근 몇 년간 중국과 아세안은 경제무역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해 왔습니다. 중국은 이미 17년 연속으로 아세안의 최대 교역 파트너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중국과 아세안의 무역 총액은 5조 9,500억 원에 달해 20.6% 증가했고 중국 대외무역 총액의 17.1%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럼 평륙 운하가 개통된 후 중국 아세안 협력에 어떤 힘을 더 실어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새로운 수상 대동맥은 우선 비용 절감과 효율 향상을 가져옵니다. 평륙 운하가 개통된 뒤 중국 14억 인구를 가진 대규모 시장과 아세안 6억 7천만 명의 대규모 시장 사이에 양방향으로 흐르고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황금 통로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광서 백색 서강 투자 발전 유한 공사의 명자연 이사장이 계산해 본 데 의하면 전통적인 운송 방식과 비교할 때 대량 화물을 평륙 운하 물류 통로로 운송할 경우 톤당 수로 운임을 30% 절감할 수 있고 전체 운송 시간도 거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는 기업에 실질적인 호재를 가져다 줍니다. 네, 많은 아세안 국가들에게 있어서 평륙 운하는 발전의 병목을 돌파할 희망의 항로입니다. 캄보디아 주중대사 션가민은 운하가 개통된 뒤 캄보디아의 통합 과정은 디지털, 친환경, 표준, 생산과 공급망 등 신흥 분야로 확대될 것입니다. 평륙 운하가 개통된 뒤에는 중국 서남 지역과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 자금, 기술, 인재, 노동력 등 요소가 더욱 집결하여 연선의 조선, 물류, 가공무역 등 항만 임적 산업의 직접을 이끌고 새로운 산업대를 형성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프랑스 에셴그룹이 남영 육경 화공단지에 투자한 제지와 화학품 프로젝트는 외국 자본이 강변 산업대에 대한 배치를 서두르고 있는 한 사례입니다. 타이 공영방송은 평륙 운하가 국경 간 무역과 국제 무역 규모를 확대하고 타이와 중국의 공급망 연계 기회를 늘려 타이 투자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의 베트남 연구원인 위홍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지정학적 긴장이라는 배경 속에서 평륙 운하는 개방된 공공재로서 거래 비용을 낮추고 공동 발전의 기회를 창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더 중요한 것은 평륙 운하가 세계를 향한 새로운 개방 중추를 구축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남쪽으로는 강을 통해 바다로 이어지고 북쪽으로는 유라시아와 연결되며 중국 유럽 화물 열차와 철도 해상 연계 운송과 유기적으로 맞물려 중국 아시안 협력과 일대일로 공동 건설을 하나로 잇고 지역 개방의 새로운 구도를 열어 세계와의 연결을 한층 더 강화합니다. 곧 개막하는 중국 아시안 박람회에서 국제 전시구역은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가 이 새로운 항로

사업을 긍정적으로 보고 협력의 새로운 기회를 선점하려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네, 필리핀 주중대사 지미는 평류 운하가 중국이 글로벌 경제 무역에 심층 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조치이고 장기적으로는 전체 지역은 물론 전 세계에도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강물이 거세게 밀려오고 수많은 도배가 경쟁하듯 출발합니다. 백년 변국이 가속화되는 오늘날 평륙 운하가 강과 바다를 관통함으로써 중국 서부의 육해 신통로 효율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 아시안 상호 연결 수준도 한층 심화시켜 더욱 긴밀한 중국 아시안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는데 하도외적인 뒷받침을 제공했습니다. 네, 이는 중국 아시안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는 새로운 항로일 뿐만 아니라 세계가 중국의 기회를 함께 누리는 새로운 경로이기도 합니다. 네, 심층 보도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성룡이었습니다. 우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전체 결과의 80%는 20%의 원인에서 비롯된다는 80대 20의 법칙. 네, 우리 일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즐겨 입는 옷의 80%는 옷장에 걸린 옷의 20%, 그리고 또 연애 경험의 80%를 보고하는 건 20%의 남녀라는 겁니다. 네, 나이 들수록 80대 20의 법칙을 기억하면 좋다는데요. 알려진 것과 내용은 좀 다릅니다. 살면서 뭐든지 80%를 가지면 훌륭한 것, 나머지 20%를 가득 채우려고 과욕을 부리지 말라는 건데요. 네, 오늘 80% 정도 만족했다면 꽤 괜찮은 하루를 보냈다고 말해도 좋을 겁니다. 네, 오늘도 조피디와 함께하는 데이트 지금 바로 떠날까요?

저 PD의 FM 데이트 오늘 방송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프닝 곡은요, Just the Way 와 이 노래로 시작했고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저 PD의 FM 데이트 주말엔 뭐하지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여러분들의 주말 계획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겠고요. 네, 이번 주말엔 어떤 계획 갖고 계시는지, 이번 주말엔 뭘할 것인지, 네, 다양한 여러분들의 주말 계획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 공식 계정 FM88ZHOPD 그리고 제 개미챗 졸광 한우병음 그대로 추가하시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오늘도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조피디 FM 데이트 주말엔 뭐하지 코너, 다양한 여러분들의 주말 계획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네, 주말 계획 보내주셨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친구 결혼식에 참가합니다. 어릴 땐 많이 친했었는데 나이 들면서 좀 멀어진 친구가 있는데요. 그래도 마냥 기쁘기만 하네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네, 어릴 적 네, 그런 또 진한 우정. 네, 그 시절에만 또 나눌 수 있는 우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또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또 진심을 다해 네, 축복하는 네, 자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참여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요.

이제 날씨가 완전 가을 날씨로 네, 들어섰습니다. 그래요. 또 감기 조심해야겠고요. 그러려면 또 이제 평소 옷차림부터 신경을 써야겠죠. 그래요. 네, 또 옷장 정리하느라 하면 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또 은근히 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네, 참여 감사하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래요.

네, 조피디 FM 데이트 주말엔 뭐하지 코너 다양한 여러분들의 주말 계획과 함께 했고요. 네, 아쉽지만 또 이만 인사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가오는 주말 여러분들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또 이민은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오늘도 꼭 웃으세요. 어?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열어가는 종소나게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그런 말 들어서 속상했겠다. 네, 그야말로 나를 위로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는 그런 말들인 것 같은데요. 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면서 가끔은 또 비양되는 말투를 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남에게 한마디 말 상처가 어찌 보면 그게 참 잘 잊혀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왕 하는 말, 아름답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듣는 상대가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방송을 들으면서 아, 나는 오늘 좀 힘들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여러분들이 계신다면 무조건 네, 몇 가지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째는 모든 게 귀찮아졌다면 5분만 움직여 보라고 합니다. 무기력은 감정이 아니라 정지된 몸의 신호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조금 귀찮다면 5분만 서서 움직여 보세요. 두 번째는 말을 섞기 싫을 때가 있죠. 네, 물론 뭐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요. 말을 섞기 싫다면 음악을 들어보세요. 사람에 대한 피로는 자극 회피 본능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과거만 곱씹는다면 새로운 루틴을 만들어 보거라. 뇌는 반복이 안전하다고 착각해서 점점 갇혀갑니다. 네 번째는 세상이 나만 싫어하는 것 같다면 거울을 보세요. 외부의 적대감은 때론 내면 비하의 투사입니다. 다섯 번째, 예민하고 날카롭다면 당분부터 줄여보세요. 감정 기복은 심기가 아니라 혈당 잘

0: 예예예예예예예예예 예, 예, 예, 예, 예.
1: 아 저기 그런데 예? 들어올 때 본 사람은 없었지예?
0: 내 무슨 비밀하 또 합니까?
2: 아 이거 정말 아 따따하구나.
1: 아이 그런데 마스이 예. 어떻게 이렇게 오셨습니까?
0: 예 우리 그 결판 내자는 게인데 예. 어제는 우리 합팀이 아니겠습니까?
1: 글쎄 예? 60이 다 되는 게 주세 없댄지.
0: 60에 청춘이라는데.
1: 그래도 글쎄.
0: 아 오동문에 우리 독보의 이과부보다 사사히 뒤떨어졌습니다.
1: 이과부는 그 세지 말이기 됩니까?
0: 예, 그 동문은 그 전에 무덕 끝에 나 데리고 어땠는지 압니까?
1: 어땠습니까? 아,
0: 양로차까지 다 싸매겠습니다.
1: 그럼 세지 말이 찾아갈게지 나를 어째 찾아왔습니까? 예?
0: 그 동문은 다른 거는 다 좋은데 아유 지네 말 세지래.
3: 오과부 선생님 계십니까?
0: 왔습니다.
3: 머리 맞으시오.
1: 우리 패들 왔습니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0: 와서 왔지. 우리 무슨 나쁜 일을 했습니까?
1: 야, 이번 주에 아드바이하고 나 딱 둘이만 있는데 아드바이 별나게 알고 오겠습니까?
0: 예, 죄송합니다. 그렇구만.
3: 야!
0: 이거 어쩝니까?
1: 내 자느라고 이제 벗었던 옷을 주워 입느라고. 예.
0: 이거 어쩝니까? 어쩝니까 이거?
1: 이거 없대겠습니까?
0: 예. 없대라고 여기.
1: 빨리 와 없대.
0: 없대, 없대라고.
1: 예, 없대.
3: 내내 나가고 형사하는 영감들이 넉다 보고 가야 되는가?
4: 아이고,
3: 방어대로

0: 人家腰疼了，这个啥？再说说，你给搞个杆子，行家几个？
1: 你给杆子，
2: 我给搞个。

0: 놀라겠는가정말뭐야야어서저쪽도지마그냥마라야그리지마이
1: 렇게하지마눈이마주고
2: 어이개씨발이야
0: 어때
2: 너는정말키지말가겠어
0: 아키지말아야만데자꾸이래아
3: 이고그럼고소원영감또뺏겨왔구나
0: 오야어이어디좋은살있어진짜
2: 아저한번가겠어
0: 야내게이물체계가알겠어혼자살겠어
2: 이래야
0: 은내살
2: 우리야비싸다야태어디해달무슨얘기라어그럼뭐라게
0: 걔아직그영감몰라지려
2: 어이저여기라야전쟁그만믿고말아야어디가려오지마
0: 어이야미치겠그영감이야무도사에가서나를어쨌는지
2: 어어째어째
0: 그거투고투는게아니라그아기를품어얻어똥을때려서태극태해도어째태내를내맞춘다고
2: 거기에가쟤너무거봐서그랬겠지
0: 거봐서
2: 야
0: 엉뚱한국민서도그랬겠지
2: 아이고
0: 내일에문을오먹해서그거영감들이거도걸어눈차남내서죽이겠다고
2: 이게신경탈이라는게나도두번째못그랬대이런수때야그게과거신경탈이라는게다이렇다
0: 신경써요네써요기력이지금나온다어기력이세요
2: 야아니야
0: 무너질끝에나를데리고가서어쨌는가
2: 너무무서웠다
0: 야고자를내겠단말이야
4: 내한말이조금아웠어아우야어아이동무양꼬대는이동무나를삶에겠지내이동무삶에겠지
0: 아이 아그날에그래결산할땐내돈을내겠다니까아이아줌마그래자기내겠다자꼬대
4: 어순간내내겠다겠습니다그래서내돈을보내니까아줌마내돈을빠지면서무슨그래겠습니까
0: 어우야칭찬소리한다아내혼자아줌마돈을빠지겠습니
4: 니까그럼어떻게됐습니까
0: 코코전에지는태했지
4: 그래
0: 내어쨌습니다
4: 아이고야어찌뭐남의감태이렇게무지합니까이름에서아줌마의돈내자했습니까어그리고내집을통한택시비까지아줌마의내고달아났습니다
0: 아줌마의돈적지가없었어그신기하게빌려말
4: 아이아줌마
2: 아이고야돈이났든가아무사람이나결사나머지지빌거다탈해라
0: 아우야지금아이걸었어아이남자들이여자를싸매기는건괜찮지만야여자들이남자여자들이남자싸매기는건어우대사못구한다지아이고뿌리듯했다 아줌마 이게무슨일
4: 아줌마들어왔잖아요
0: 예
4: 아줌마
0: 가만있어떼김떼김
4: 내어때육마인도말해봅시
0: 다예아이아줌마이기래예무도다이마세기래나를케일쳐다보게기래육마야인도기래
4: 아아줌마는어때나를케일쳐다봤습니까
0: 아이쏴봐봐
4: 예
0: 아이거기그게정말이요
3: 야
4: 예예예예예
2: 아그래서그때아줌마이그때오늘이우리둘이그합치는문제를토론하려고하는데쟤네무지개거기를보러따라오겠어걔는반반인데걔반반쟤걔이회사는대수롭대게생각하는데난어제막죽겠을때기라서속상진하다고입을덮어놓은게맞습니다
0: 걔는그는가서말은잘했대그래서이렇게담이없단지
2: 아니
0: 야이모더라야야돌은젊은

일일 청한 일일 석이란 말이 있습니다. 네, 마음이 하루 동안 맑고 청아하며 심신이 편안하고 한가롭다면 그 하루는 신선이라는 뜻인데요. 저희 정선아의 해피라디오와 함께하면서 우리 여러분들 늘 신선 같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욕심은 바라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늘 욕심을 바라다 보면 내가 지치고 내 마음이 더 공허해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만족을 하고 힘들다면 잠깐...

모래밭에서 금싸라기를 채취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네, 비록 단번에 뭐 정신 수준이 높아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평소에도 친구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내 말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혹시 과하게 다른 사람이 한마디도 낄 수 없도록 너무 내 말만 하지는 않았나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다른 사람의 소리도 귀담아 듣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안경수 마법자 가수의 노래입니다. 이렇게 삽시다.

내 봄비는 여름비처럼 강하고 세차게 오지 않고 보슬보슬 옵니다. 겨운의 땅 밑에서 움츠리고 있었던 작은 생명의 초목들을 크게 성장시키기 위하여 봄비의 사랑으로 쓰다듬으면서 키웁니다. 네,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아직 어린 자녀를 세차고 강한 여름비의 매질로 키우면 반감과 상처가 분노의 화살이 되어 자신뿐 아니라 타인을 쏩니다. 네, 봄비를 보는 것은 자녀 교육의 모범 부모를 보는 것 같아서 편안한 것 같습니다.

것이 익숙하게 돼서 습관이 든 것입니다. 가끔씩 가장 순수했던 4살 때의 생각과 내 인생입니다.

부부 간에는 말을 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친 말 한마디에 거친 감정이 생겨 불화를, 불씨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미안해요. 나 같은 사람 만나서 고생을 많이 하오. 이렇게 예쁜 당신 덕분에 우리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지 나는 늘 당신한테 고마움을 느끼고

비교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아내는 거울을 한 번 더 보고 식탁에 고기 한 마리를 더 올립니다. 그 반대이면 올렸던 고기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세
1: 간부들은 최선을 다하는 높은 책임감으로 부르는 즉시 달려와 필승의 신념으로 투쟁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챙략과 방법의 중시를 돌려 투쟁의 예술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주요 모순과 모순의 주요 측면을 들어주고 언제나 도리에 맞고 승산이 있으며 절도가 있게 투쟁해야 합니다. 합리하게 투쟁 방식을 선택하고 투쟁 상대를 파악하며 한치의 양보도 없이 원칙을 지키고 원활하고 융통성 있게 챙략을 활용해야 합니다. 정세의 수요에 따라 시기와 절도와 효과를 파악하며 투쟁 챙략을 제때 조정해야 합니다. 단합할 수 있는 모든 경량을 단합하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적극적인 요소들을 동원해 투쟁 속에서 단합과 협력과 상생을 도모해야 합니다. 투쟁 정신과 투쟁 능력은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지도 간부들은 엄격한 사상 단련과 정치 단련, 실천 단련을 받으며 복잡하고 준엄한 투쟁 속에서 시련을 겪고 안목을 넓히고 기력을 높여 진정으로 려라 속의 순금마냥 단조되어야 합니다. 당의 혁신 리론을 잘 배워 통달하고 실천하며 막스주의의 립장, 관점, 방법을 장악해 과감하게 투쟁하고 능란하게 투쟁할 수 있는 사상적 기반을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이론적으로 분명해야만 확고한 정치적 신앙을 가질 수 있으며 나아가 자신만만하고 힘있게 투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대한 투쟁 속에서 꾸준히 련마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크고 모순이 많은 곳일수록 정세가 준엄하고 상황이 복잡한 때일수록 더욱더 용기를 키우고 의지를 단련하며 재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도 간부들은 각종 투쟁에 능동적으로 뛰어들어 분명한 태도로 원칙적인 문제를 대하며 곤란을 박차고 나아가는 정신으로 모순과 충돌을 적극 해결하며 과감히 나서는 용기로 위기와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며 단호한 투쟁 정신으로 불량한 기풍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사회는 모순 운동 속에서 발전하는 만큼 모순이 있으면 투쟁이 있기 마련입니다. 지도 간부들은 어떤 직위에 있든 어떤 직무를 맡든 모두 과감히 책임을 지고 어려움을 이겨내야 하며 지휘자이자 전투자로서 완강한 투쟁 정신, 강인한 투쟁 의지, 뛰어난 투쟁 능력을 키우고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업무 수행 과정의 여러 측면의 투쟁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개혁과 발전과 안정, 내정과 외교와 국방, 당과 나라와 군대를 다스리는 등 제반 분야에서 모두 투쟁 정신을 발양하고 투쟁 능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고 의식 형태 영역에서 막스주의의 지도적 지위를 견제하며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공급 측의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며 질 높은 성장을 추진하고 금융 분야의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해소하며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며 빈곤 퇴치 난관 돌파전에서 승리를 이룩하고 생태 환경을 정비하며 중대한 자연재해에 대응하고 전면적으로 법에 의해 나라를 다스리며 집단적 사건을 처리하고 악세력 을 타격하며 국가 안전을 수호하는 등 사업에서 모두 과감하게 투쟁하고 능란하게 투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도 간부들은 과감하고도 능란하게 투쟁을 할 줄 아는 전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리리명, 방송 담당의 김영아였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분 지나지 않아 다시 원모습으로 돌아갔고 참다 못한 저는 아이에게 버럭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어제 저녁은 저의 화와 아이의 울음으로 하루를 마치게 됐습니다. 아침에 일찍 깨어 옆에서 눈이 통통 부은 채 곤히 자고 있는 아이를 보는 순간

아이에게 화를 냈던 제가 너무 미안했습니다. 아이를 꼭 안아주니 아이도 잠결에 손으로 제 목을 꼭 껴안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잠에서 깬 뒤 어제 크게 화를 내서 미안하다고 아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낮에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했다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었다면서 집에 돌아와 엄마와 좀 밖에 나가 놀고 싶었는데 놀지 못하고 또 공부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싫어서 딴짓을 했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내가 별스럽게 행동했을 때 엄마가 내 마음을 먼저 알아주지 못해서 미안해 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단어는 별스럽다입니다. 보통과는 다르게 이상스럽거나 격에 맞지 않게 생뚱 같다는 뜻으로 평소의 패턴에서 벗어나 뭔가 이상하게 느껴질 때 활용하며 오늘은 별스럽게 배가 아파난다처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쓸 수 있습니다. 몸의 컨디션은 물론 사람의 행동이나 분위기가 평범하지 않고 어색하게 느껴질 때도 표현 가능합니다. 별스럽다에는 또 여러 가지로 특색이 있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저희 집 이웃 아주머니께서는 직접 김치를 담가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는데 시중에서 파는 김치와는 달리 재료 배합이 남다릅니다. 각종 과일과 천연 양념을 넣어 숙성해서 맛과 향이 다채로운데 맛을 본 이웃들은 모두 별스러운 김치라고 칭찬하곤 합니다. 흔히 맛볼 수 있는 맛이 아닌 독자적인 매력과 특색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쓰인 별스럽다는 이상하다는 뜻이 아니라 평범한 수준을 넘어 독특하고 특색이 있어 남들과 구별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음식의 맛뿐만 아니라 숙하여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오늘 시간 먼저 커피랑 같이 먹으면 안 좋은 음식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커피. 특히 첨가물이 들어있지 않은 블랙커피는 적정량을 마시면 여러 건강상 이점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사람마다 카페인 민감도와 건강 상태가 달라서 좋은 량에는 차이가 있지만 건강한 성인 기준으로 카페인 하루 400mg 이하, 즉, 아메리카노 기준 약 한두 잔, 많게는 세잔 정도가 안전한 범위로 제시됩니다. 커피는 일부 영양소 흡수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는 함께 먹는 음식의 효능을 줄이거나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특정 음식과 함께 마시면 위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유제품이나 튀긴 음식 등 특정 음식을 커피와 함께 먹는 건 피하는 게 현명할 수 있습니다. 아래 건강정보 매체의 자료를 토대로 커피와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도가 높은 감귤류 과일입니다. 산성인 커피를 역시 산성인 오렌지, 귤, 레몬 등 감귤류 과일과 함께 마시면 소화에 불편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산도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위 식도 역류 질환이 생겨 메스꺼움, 복부팽만, 속쓰림과 같은 불편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커피와 감귤류 과일을 함께 섭취할 경우 위 벽을 자극해 이러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의 커피를 마시면 철분 수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철분은 혈액순환. 네, 요즘 들어 여러 가지 꽃들이 아름답게 피면서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꽃 알레르기 등 여러 가지 알레르기에 민감한 사람들은 마냥 즐기지는 못합니다. 그럼 이런 알레르기는 완치될 수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알레르기 치료하는 신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알레르기에 노출된 후 병리학적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알레르기는 알레르기 질환의 발생과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알레르기는 완전히 피할 수 있다면 발병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는 알레르기가 완치됐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레르기에 다시 노출되면 여전히 재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피할 수 없는 알레르기에 노출된 경우, 알레르기 질환은 더욱 완치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류형의 환자는 다양한 항알레르기 약물을 사용한 대증 치료를 통해 증상을 완전히 통제하고 완화할 수 있지만, 이는 완치를 의미하지 않으며 일부 요인의 자극을 받으면 여전히 재발할 수 있습니다. 탈감작요법의 목적은 환자가 알레르기에 대한 내성을 가지게 하고, 환자가 이러한 알레르기에 다시 노출됐을 때 알레르기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환자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게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양한 백신을 접종할 때처럼 그 보호 기한이 있어 몇년 후에는 다시 알레르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레르기 치료는 예방과 치료를 통해 병세를 완전히 완화할 수 있고, 심지어 타면 비타민 D를 보충하고 싶으면 보충할 수 있을까요? 네, 인체에 필요한 비타민 D의 양은 적지만, 이는 작용 범위가 매우 넓은 영양소로 면역 기능, 비만, 당뇨병, 심혈관 질환, 자가 면역성 질환, 암, 우울증,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 레하면, 달걀, 우유, 돼지 간, 버섯 등을 적당량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과학적인 체중 감량입니다. 비만한 사람은 내장 지방 함량이 높은데, 지방 조직이 비타민 D를 억류해 혈액 순환에서의 활성 비타민 D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합리적인 체중 감량은 지방에 저장된 비타민 D를 방출할 수 있습니다. 넷째는 영양과 의사의 치료하에 표준 용량에 따라 비타민 D를 보충하는 것입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전학군, 전국분열연합회 서기처석이며 당조 성원인 송리가 활동에 참석해 발언했습니다. 교육부 당조 성원이고 부부장이며 전국보급선전주 지도소조 부조장인 이무군이 활동을 사회했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서기인 호가복, 부성장 손간, 성정부 비서장 홍경이 개막식에 참가했습니다. 개막식은 아동합창 잊을 수 없는 그날과 함께 막을 올렸습니다. 공연은 습근평 총서기가 연변을 시찰한 후 11년 동안 변강교육의 질적 향상, 도시와 농촌의 변화, 민생 개선에서 거둔 풍성한 성과

를 보여줬습니다. 무용 서향으로 마음 적셔 천전극 흑토가 마음 전하고 벼물결이 변강을 흥하게 하는 풍부한 예술 형식을 통해 연전주가 언어의 소통, 마음의 소통과 운명의 소통을 촉진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의 수립에 봉사한 생동한 실천을 전방위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개막식에서 주정부, 군중대표, 연변대학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쾌진붕이 개막을 선포하면서 2026년 국가통용 언어문자 보급 선전주가 전면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개막식 기간에는 또 언어가 만가를 적시고 시대가 빛나네 언어문자와 인민군중 사진전을 개최해 중국 공산당의 령도 아래 언어문자 사업이 발전해온 성과를 전면적으로 보여주고 언어문자 사업이 군중을 위해 봉사하고 민생의 혜택을 준 실천 성과를 생동하게 반영했습니다. 친자 독서, 전통 서예 연습 등 군중성 상호체험 활동도 전개해 국가통용 언어문자가 여러 민족의 대화와 교류, 융합을 촉진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데 발휘한 역할과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이번 보급 선전주는 혁신적으로 1+7+N 활동 모식을 출시했습니다. 전국 성 중점 활동을 토대로 법에 따라 보급하고 중화를 사랑하자 보급 난관 공략으로 민생의 혜택을 성으로 화하를 탐구 보급 지능 플러스 등 7개 주제일 활동을 연속 전개했습니다. 전국 보급 선전주 지도 소속 각 성원 단위, 국가통용 언어문자 사업위원회 관련 위원 단위와 각지각 업종 개통, 국가 언어문자 보급 기지 등은 실제와 결부해 다양한 형식의 보급 선전 활동을 전개하며 국가통용 언어문자 보급이 깊이 있고 실속 있게 추진되도록 했습니다. 전국 보급 선전주 지도 소조 각 성원 단위, 국가통용 언어문자 사업위원회 관련 위원 단위, 일부 성 및 관련 업종 개통 대표, 교육부 관련 사국 단위 책임 동지와 주 지도일군들인 최홍성, 주금성, 석기화, 진공류의 정권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9월 11일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석인 진공류는 2026년 제20차 시당위 상무위원회 회의를 소집 사회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습근평 총서기가 강택민 동지 탄생 백돌 기념대회에서 한 중요 연설 정신, 습근평 총서기가 서장 시가제시 기롱현에서 발생한 산사태 재해와 관련해 내린 중요 지시 정신, 습근평 당건설 문선 제1권, 제2권의 일부 내용을 전달 학습했습니다. 그리고 20기 중앙심계위원회 제4차 회의와 12기 성당위 심계위원회 제5차 선언회의 정신, 전국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투쟁 영상회의, 전성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투쟁 심화사업 추진회의, 전주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투쟁 심화 전문회의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우리시 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투쟁 사업 진척 상황과 다음 단계 사업 배치에 관한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가 강택민 동지 탄생 백돌 기념대회에서 한 중요 연설은 강택민 동지의 빛나는 전투적 생애를 회고하고 당과 인민을 위해 세운 불멸의 공훈을 높이 평가했으며 우리가 홍색 유전자를 계승하고 분투 정신을 이어가는 데 근본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전시 상하는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 정신을 학습 관철하는 것을 고품질 발전 추진과 긴밀히 결부하고 당에 대한 충성을 확고히 하며 민생 실사를 잘 처리하고 개혁 개방을 심화하며 안전 최저선을 굳건히 지켜 실제 행동으로 중국식 현대화 연결의 새로운 장을 힘써 써내려가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전시 각급 각 부문은 예방이 구조보다 낫다는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관련 연구 판단과 조기 경보 요구를 단호히 시달하며 기상, 지질, 수문 등 조기 경보 정보를 제때에 정확히 발표해 재해 예방 감소 방어선을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지질재해 위험점과 관광지, 저수지와 못, 물과 관련된 도로, 건설 중인 공사장 등 중점 지점을 긴밀히 주시하고 위험 요소 조사 정돈을 상시적으로 전개해 각종 위험을 맹아 상태에서 제거함으로써 여러 민족 군중들의 생명재산 안전을 전력으로 지켜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중앙과 성당위 심계위원회의 재반 배치 요구를 깊이 관철시달하고 중심사업과 중대대상건설, 중점분야개혁과 경제발전 관건고리를 둘러싸고 법에 따라 엄격히 심계감독을 전개하며 경영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정리허점을 막아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것을 단호히 방지해야 합니다.
그 예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0: 안전 인도를 강화하고 여론 진지를 튼튼히 구축하며 광범한 군중들이 주동적으로 료애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폭넓게 참여하도록 인도해 전 사회 공동 관리 합력을 결집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또 기타 사항을 연구했습니다.
1: 금일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석인 진공도에는 시당위 리론학습중심조 2016년 제7차 단체 확대 학습회의를 소집사회했습니다. 회의에서 일부 시당위 리론학습중심조 성원들이 사상과 사업실제에 결부해 교류 발언을 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전시각급 당위와 당조가 습근평 당 건설 사상을 학습 관철하는 것을 현재와 향후 한 시기 중요한 정치임으로 삼고 여러 가지 형식으로 집중 학습과 심층적인 연구 토론 교류를 전개해 당원 간부들이 14가지 견지의 핵심 내용을 조목조목 깊이 터득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정치적 정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굳센 당성을 단련하며 관철 시다를 엄격히 들어주어 시종 습근평 당 건설 사상의 확고한 신앙자, 충실한 실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속에 담긴 선명한 문제 지향을 깊이 파악하고 불량한 기풍을 단호히 바로잡으며 각 분야 위험 우환을 세밀히 정리 조사하고 명세서를 건립해 하나씩 해결해 모순은 냉하 상태에서 해소하고 위험은 원천에서 방지 통제함으로써 인민군중의 생명 재산 안전과 사회 전반의 조화와 안정을 전력으로 수호해야 합니다. 그 속에 담긴 강렬한 사명과 담당을 깊이 파악하고 고품질 발전 추진을 주제로 견제하며 대상이 왕, 투자 유치가 핵심이라는 리념을 깊이 실천해야 합니다. 중점 대상 건설을 다그쳐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밖으로 나가고 안으로 유치하며 온갖 방법을 다해 더 많은 대형 대상이 착지 배치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그 속에 담긴 깊은 인민 정서를 깊이 파악하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확고히 수립하며 연변 아름다운 생활 10대 공정과 연도 민생 실사를 착실히 추진해야 합니다. 민생 분야의 부족점과 취약 고리를 다그쳐 보완하고 취업, 교육, 의료, 주택, 양로 등 실제 문제를 마음과 정성, 힘을 다해 해결하며 여러 민족 군중들이 관심하는 좋은 일을 잘 처리하고 실제적인 일은 실속 있게 처리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당의 정치 건설을 첫 자리에 놓는 것을 견제하고 각급 지도부 건설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민주 집중제를 참답게 관철 집행해야 합니다. 지도부의 이사 규칙과 결착 절차를 건전해하고 당내 정치 생활을 엄숙히 하며 각급 지도부가 자체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적 자각과 실제 효과를 부단히 높여야 합니다. 정확한 인재 선발과 간부 임용 방향을 견제하고 투자 유치, 대상 건설, 기층 관리 등 사업 일선에서 간부를 식별하고 단련시키는 듯 중시를 돌리며 젊은 간부 양성과 선발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담당하는 사람을 위해 담당하고 책임지는 사람을 위해 책임지는 태도를 선명히 하며 충성스럽고 청렴하며 담당하는 간부 대우를 전력으로 단련해야 합니다. 조직 체계 건설을 중점으로 견제하고 도시사회구역, 향진농촌, 기관, 국유기업, 사업단위와 새 경제조직, 새 사회조직, 새 취업군체 등 각 분야 당 건설 사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며 당 조직의 전역 적용과 사업의 전역 적용을 한층 확대하고 기층 당 조직의 정치 기능과 조직 기능을 부단히 강화해 연결 고품질 발전 추진에 든든하고 강력한 조직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시당위 리론학습중심조 성원, 기타시급 지도일권과 시직속 관련 부문 책임 동지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2: 9월 15일 시인대 상무위원회 보주임 장립군은 시인대 상무위원회 교육과학문화위생사업위원회 구성인원과 일부 시인대 대표들로 구성된 시찰조를 인솔해 고신기술개혁과 전문화, 정밀화, 특색화, 신기술화, 중소기업 육성사업에 대한 전문시찰을 전개하고 좌담회를 소집했습니다. 시찰조는 연변 장백산 인쇄유한회사, 길림 장흥 포장재료유한회사를 찾아 생산과 정과 제품 전시를 현지에서 살펴보고 기업 책임자로부터 기술 연구개발, 시장 경영, 정책 향수 등 상황과 기업이 고신기술 기업, 전문화, 정밀화, 특색화, 신기술화 기업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겪고 있는 실제 수요에 대해 요해해 일선에 내려가 방문 봉사를 전개하고 민속 특색 식품, 인삼 대건강 등 2대 산업 집군을 둘러싸고 우수기업을 연길이 변강지역에서 혁신구 등 고품질 발전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힘을 보태게 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목요일 전통명절 이야기 함께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친구들과 함께할 진현정 선생님이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시간은 먼저 말하는 삼복에 접어들게 되지요. 무더운 여름이 도래하면 여름방학도 다가오고 우리 꼬마 친구들 무더운 여름방학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더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소소가 되면 더운 바람이 불어오는데요. 실외에 나가면 찬 기온은 꿈을도 느낄 수가 없이 뜨거운 열기가 확 덮쳐오고 있습니다. 땅속에서 태어나는 귀뚜라미는 소소가 되면 날개가 아직 완전히 성숙되지 않아서 벽속에 머물고 있고 날아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대략 8월 후에야 그들은 벽속에서 날아나와 들판이나 풀숲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련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오면 못이나 허수에 만발한 아름다운 련꽃은 독특한 풍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도시에서는 여름철에 련꽃절 그리고 체련절을 거행하는데 사람들은 련꽃을 구경하고 련밥을 채집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련꽃은 화하, 우화, 수부용, 그리고 함담 등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진흙에서 나오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맑은 물에 씻어도 자태가 요염하지 않네. 라는 옛송나라 철학자 주도는 천고의 명고로 련꽃의 고결한 품성을 노래하면서 련꽃의 꽃의 군자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수박이 있기 시작하는데요. 수박은 즙이 많고 맛이 달아서 여름에 즐겨 먹는 과일입니다. 지는 듯한 무더위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함께 둘러앉아서 수박을 먹는데요. 수박즙이 얼굴이며 손에 가득 묻으면 정말 재미나기도 하겠지요. 풍습과 농사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나라 소주 일대에는 자고로 삼복에 양고기를 먹는 풍습이 있습니다. 2002년 이런 음식 문화는 정식으로 복양절 명명이 되었는데요. 복양절은 대부분 경우 소소 기간에 열리는데 초복에 시작을 해서 말복까지 지속되기도 합니다. 복양절 기간 식당들에서는 통양구이 그리고 양꼬치, 양고기 신선도 등 여러 가지 양고기 자료를 내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춤, 무술 등 공연을 하고도 하지요. 음력 6월 6일은 소소 기간인데 전하는 데 의하면 이날은 룡궁에서 룡포를 내다 말리는 날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날에 상자에 넣어뒀던 옷들을 내다가 볕조임을 시키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습기를 제거하고 곰팡이가 끼고 조미 먹는 것을 방지하기도 합니다. 소소가 되면 강수가 균형적이지 않아서 가뭄을 막아야 할 뿐만 아니라 홍수를 막아야 합니다. 절대 서울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소소에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또 목화, 가지 다듬기 멈출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때가 되면 목화는 꽃이 피고 다래가 열립니다. 목화 농사꾼들은 거름을 주는 한편 제때에 잎과 가지를 쳐줘서 목화 체내의 영양 분배를 조절함으로써 달래의 발육을 촉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통풍을 시켜주고 빛이 들게 해서

그래서 다래가 떨어지는 것을 줄이기도 한답니다. 친구들, 계속해서 대서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서는 24절기 가운데 12번째 절기인데요. 바로 7월 22일, 23일 혹은 24일경입니다. 끊이지 않는 매미소리에 우리는 1년 중 가장 더운 여름이 도래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지구는 무더운 찜통더위가 이어지는데 화남 동부 지역의 온도는 35도가 그닥 희귀한 일이 아니랍니다. 가뭄, 수재, 태풍 등 기상재난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더운 저녁에 밭, 풀숲에서 들려오는 요란한 귀뚜라미 울음소리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장가일지 모르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소음이 돼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속은 불이 화하여 반딧불레가 되기도 하는데요. 친구들, 대서가 되면 들풀들은 뜨거운 햇볕을 받아서 말라 죽거나 썩기도 합니다. 이때 풀뿌리 속에 숨어있던 반딧불레 번데기는 숭충이 돼서 불을 켠 초롱처럼 밤하늘 아래 풀숲을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대지는 뜨거운 열기와 습한 공기 때문에 마치 거대한 찜통 같습니다. 이런 날이면 사람들은 도저히 정신을 집중할 수 없고 땀이 등을 타고 비오듯이 흘러내리기도 한답니다. 가끔은 또 큰 비가 쏟아지기도 한답니다. 대서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면 하늘에 대량의 수증기가 모여서 시시로 큰 비가 쏟아지고 우레가 울거나 우박이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무더위를 조금이나마 식힐 수 있는데요. 사물은 극에 달하면 반드시 쇠하게 됩니다. 대서가 끝나가면 립서 씨앗을 사방으로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남 등지의 사람들은 생강을 얇게 썰거나 즙을 낸 뒤 홍탕을 넣어서 섞은 다음 용기에 넣고 가재천으로 입구를 봉내서 태양 아래에서 말리는 것을 복강을 말린다고 하는데요. 홍탕을 섞은 생강 조각이나 그리고 생강즙을 먹으면 위를 더 따뜻하게 하고 몸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차를 마시기도 합니다. 복차는 금은화, 제비풀, 감초 등 중약으로 끓여서 만든 차로 더위를 물리치는 효능이 있습니다. 고대에는 시골에서 마을 사람들이 마을 어구의 정자에 찬물을 놓아서 길들이는 이 손님들에게 공짜로 제공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정자는 찾아보기 힘들겠지만 오랜 풍습은 여전히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허다한 지구에서는 모두 자기들만의 독특한 대서 음식 문화를 갖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산동의 많은 지역에서는 대서의 양고기국을 먹는데 이것을 갈서양이라고 합니다. 양고기 미조를 먹는데 이것을 과대서라고 하는데요. 광동 지구에서는 대서의 더위를 식히는 데 효과가 탁월한 순초를 먹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를 꼭 예방해야 하는데요. 대서는 여러 호온성 농작물의 생장 속도가 제일 빠를 때입니다. 따라서 대량의 수분을 필요로 하는데 농민들은 밭에 물을 관계하는 것을 중시해야 하고요. 그 밖에 대서에는 기후변화가 심해서 우레, 우박, 태풍 등 날씨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농민들은 농전 관리에 주의를 돌려서 손해를 줄여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 친구들과 함께 24절기 가운데 11번째 절기 소소와 12번째 절기 대서에 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0: 네, 오늘도 친구들과 함께하는 사이 아쉽지만 약속된 시간이 다녀왔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준 모든 친구들에게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친구들, 안녕히 계세요.
1: 예쁜 세상, 아들 세상의 문을 여기서 닫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선진제도 발전에 관한
0: 제조 발전을 중요한 전략적 과업으로 삼아 지속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더욱 깊이 깨닫고 두 가지 소호를 확고히 실천하며 종점 산업의 질적 향상과 승격을 착실히 추진해 중고급 단계로의 도약을 촉진해야 합니다. 또한 신구 동력의 전환을 다그치고 다양한 조치를 통해 선진 제조업을 적극 육성해 중국식 현대화 추진을 위해 강력한 지탱을 제공해야 합니다. 공업정보화부 기획사 요군 사장은 우리나라 선진 제조업 발전이 중대한 성과를 거둔 근본 원인은 습근평 총서기의 지도와 키잡이 역할에 있으며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과학적인 인도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신형 공업화의 기본 목표 달성을 확고히 지향하고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심층 융합을 추진하며 관근 핵심 기술의 난제 해결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성과의 전환과 응용을 심화해 선진 제조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새 노정에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새로운 발전 진념을 완전하고 정확하며 전면적으로 관찰하고 고품질 발전과 고수준의 안전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며 지능화, 친환경화, 융합화의 방향을 견지해 선진 제조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하고 산업사슬의 자주적인 통제 수준을 높이며 선진 제조업을 중추로 하는 현대화 산업체계 구축을 다그쳐 실물경제의 기반을 잘 다지고 한층 더 확대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 추진을 위해 강력한 지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람들은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는 선진 제조업 발전의 중대한 의의, 방향과 경로, 핵심 과업을 깊이 있게 설명하고 있다면서 습근평 총석의 중요한 지시는 전략성, 지도성, 대상성이 매우 강해 관련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서 중요한 지침이 된다고 한결같이 표했습니다. 재정부 경제건설사 방흥 부사장은 습근평 총석의 중요한 지시는 통찰력이 뛰어나고 사상내포가 깊으며 내용이 풍부해 선진 제조업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근본적 지침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제조업은 국가를 세우는 근본이자 강국의 기반이며 국민경제의 생명선과도 같습니다. 공공재정의 직책에 기반해 우리는 재정정책의 지도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하고 선진 제조업의 더 나은, 더 빠른 발전을 지원할 것입니다. 중국 항공공업그룹 유한회사 곽성걸 부총경리는 첨단장비 분야의 주황기업으로서 이는 중대한 전략적 기회이자 더욱이는 무거운 사명과 책임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곽성걸 부총경리는 나라의 중대한 사명을 마음에 새기고 지속적으로 관건적 핵심 기술을 공략하며 항공 첨단 제조 능력을 강화해 항공 장비에서의 자주적인 통제 가능한 실효성으로 제조 강국 건설에 기여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0: 선진 제조업이 발전한 각계 공동 노력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들은 중점 분야에 주목해 종합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정밀하게 힘을 쓰며 제반 과업을 실속 있게 추진하고 선진 제조업의 혁신력과 경쟁력, 종합 실력을 끊임없이 제고하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계획국 상붕부국장은 주한기업은 우리나라 선진제조업의 중추적인 힘이라고 하면서 향후 원천적 혁신 역량을 제고하고 제조업 전환의 새 경도를 모색하며 주한기업의 현대산업사슬 사슬장 건설을 실속 있게 추진해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탄성과 안전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중국 기계공업그룹 유한회사 전략발전부 장대량 부장은 습근평 총서기가 제시하는 방향을 따라 중대장비, 농업기계장비, 선진계측기기 등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관근 핵심기술을 장악하며 전문화, 정밀화, 특색화, 참신화 기업 집단을 육성하고 구축해 산업사슬과 가치사슬을 중고급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표했습니다. 중국 이동그룹 정부기업사업부 유강 총경리는 이번 회의 정신을 관철하기 위해 그룹은 차세대 통신망, 차세대 산력망, 인공지능 기반 시설로 국가 6가지 네트워크 업무 포트를 접속하고 5세대 이동통신공업 전문 네트워크를 혁신적으로 구축해 지면과 위성이 서로 보완하는 신형의 기반 시설을 이룰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중국 공상은행 회사 금융업무부 장봉 총경리단 당면 공상은행의 제조업 대출 잔액은 이미 5조 8천억 원을 돌파했다며 국가 전략 포치에
1: 심의 채택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돌발사건 대응법 등 15개 법률에 소중한 조안을 논의했습니다. 공무원 상무회는 인구 고령화가 초래하는 영향을 전면적이고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인구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는 국가 전략을 심도 있게 추진해 노인 복지 사업의 전면적인 발전과 진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인 봉사 보장의 수준을 높이는 데 조력하고 노인 돌봄 봉사, 건강검진, 사회보장 등 분야에 직접적으로 힘을 쏴 다차원의 다기동형의 노후연금 체계를 완비하여 자택이나 지역사회, 기관의 노인 돌봄 봉사의 연결 경로를 개통하고 보편적인 노인 돌봄 봉사를 확대해야 합니다. 고령층의 특성에 맞춰 운발 제품과 봉사를 다양화하고 운발 소비의 새로운 장면을 육성해 노인층의 소비 수요를 독자를 충족시켜줘야 합니다. 회의는 스포츠 경기가 대중의 다양한 생활 수요를 충족시키고 이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고품질 스포츠 경기의 공급을 확대하고 각종 체육 경기장 시설과 대회 자원을 활성화하여 잘 활용하며 경기 스포츠 대회, 프로 대회, 대중 스포츠 대회의 발전을 종합적으로 조율해야 합니다. 스포츠 경기와 문화, 관광, 경영 등의 융합 발전을 추진해 관람 경험을 높이고 종합 효과를 확대해야 합니다. 대회의 관리와 보장 역량을 제고하고 전문화된 대회 운영 조치를 다수 육성하며 경기장, 인력, 기관에 대한 관리 제도를 정비하여 각종 대회의 안전한 발전을 촉진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기초 단위를 중점으로 의료 건강 회복과 간호 봉사 체계를 강화하고 건강 회복과 간호 자원이 지역사회와 가정으로 확장되도록 추진해 도시와 농촌 주민의 건강 회복과 간호 봉사의 접근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의료 건강 회복과 간호 수준을 높이고 도움하는 지능형 건강 회복 기술과 장비를 개발해 봉사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의료 건강 회복과 간호 지원 보장을 강화하고 건강 회복 의료 및 장기 요양 봉사 항목 목록을 동적으로 조정하며 의료 건강 회복과 간호 봉사 가격의 개혁을 심화하고 인재 양성 정책을 개선해 직업의 매력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중의학 전통 지식의 보호와 관리를 전면적으로 강화해 중의학의 생존과 발전의 기반을 잘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의학 자원의 보호와 활용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중의학의 기초 이론, 진료 규칙, 작용 효과에 대한 연구와 해설을 지속적으로

0: 결심하며 종이학 전통지식의 보급과 응용을 강화하고 대외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상호학습과 상호참조를 통해 우리나라 전통의학의 국제적 영향력을 높여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중화민공화국 돌발사건 대응법 등 15개 법률의 개정안 초안을 논의하여 원칙적으로 채택하고 해당 조안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심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또 기타 사항도 연구했습니다.
1: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조락재 위원장이 18일 북경에서 이집트 파리드 참의장을 접견 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이달 초 습근평 주석이 이집트에 대한 역사적인 방문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면서 양국 원수는 중국과 이집트 운명 공동체 건설 추진에 합의했고 새로운 정세 속 상무관계 발전의 새 청사진을 그렸다고 표했습니다. 중국은 이집트와 함께 양국 원수가 달성한 중요한 공감대를 이행하고 전통적 진선을 이어가며 정치적 상호 신뢰를 공고히 하고 실무 협력을 심화해 중국과 이집트 관계의 더 나은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것입니다. 중국 전국인대는 이집트 의회와 각 차원 다분야 교류를 강화하고 민주법치 건설의 경험 교류를 심도 있게 전개해 중국과 이집트 운명 공동체 건설에 기여할 것입니다. 파리드 의장은 이집트와 중국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각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표했습니다. 이집트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며 중국과 함께 양국 원수가 달성한 중요한 공감대를 실천에 옮길 것입니다. 이집트 참의원은 중국 전국인대와 교류 협력을 강화해 양국 발전에 보장을 제공할 것입니다.
0: 전국정료 왕혼영 주석이 18일 북경에서 이집트 파리드 참의장을 접견했습니다. 왕혼영 정협 주석은 얼마 전 이집트에 대한 습권평 주석의 성공적인 역사적 방문과 관련해 "两国 원수는 광범위한 공감대를 달성해 两国 관계 발전에 더욱 명확한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이집트와 함께 两国 원수의 중요한 공감대를 전력으로 이행하고 전통적인 진선을 이어가며 호의의 협력을 확대해 중국 이집트 운명 공동체 건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전국 정협은 이집트와의 교류와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여 중국 이집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발전 추진에 힘을 보탤 것입니다. 파리드 참의장은 지난 70년간 이집트와 중국 관계는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하면서 협력 성과가 풍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집트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고히 준수하고 일대일로 건설에 적극 참여하여 중국과 경제, 무역, 과학기술 등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집트 참의원은 중국 전국 정협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중국 경제사회론단 등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2국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홍, 왕동봉 등이 접견에 참석했습니다.
1: 9.18 사변 발생 95주년을 맞아 잊지 말자 9.18 타종 경보식이 18일 오전 요냉성 심양시 9.18 역사박물관 잔력비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중공중앙 정치국 위원이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인 리홍충이 행사에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오전 9시경 의식이 시작됐습니다. 전원이 국가를 높이 불렀습니다. 9시 18분 경세종이 울렸습니다. 14번의 종소리는 중국인민이 14년간 겪은 고난과 험난한 항일전쟁 역사를 상징합니다. 심양 전역에 방공경보가 울렸고 기차, 배, 자동차가 일제히 경적을 울렸습니다. 왕소홍 등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요냉에서 항일전쟁에 참가했던 노전사, 노동지 대표, 항일열사 유가족 대표, 주황의 당정군 군중단체 관련 부문과 각계 민중 대표 등약 1,000명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0: 각지에서 18일 9.18 사변 발발 95주년을 기념하여 다양한 형식의 행사를 열고 장중한 의식으로 선열들을 추모하고 위대한 항정 정신을 계승 발행하면서 분발 전진의 힘을 응집했습니다. 18일 오전 사회 각계 대표들이 강서 남경에 있는 중국 침략 일본 남경 대학살 조난 동포 기념관에 모여 국기 개양, 국가 재창, 평화의 타종 행사에 참가하여 역사를 명기하고 선열들을 추모했습니다. 종을 친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인 75세 남경 시민 용교춘은 우리는 선열들을 추모해야 한다며 과거를 잊지 말고 역사를 마음에 새기며 평화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각자의 기여를 해야 한다고 비했습니다. 18일 오전 9시 18분 할빈 중국 침략 일본군 제731 부대 죄증 진료관에서 9.18을 잊지 말자 애국주의 교육 행사가 열렸습니다. 400여 명 대학생, 중학생, 수학생, 의료 일꾼, 군과 경찰, 철도, 기업 사업단의 청년 대표들이 참석해 기념식과 현장 학습을 통해 역사를 되새기고 선열들을 추모했습니다. 할빈시 공안국 경찰 장월은 선구자들이 효륙의 몸으로 조국을 수호했다고 하면서 바통을 이어받아 우리는 애국심을 매번 출동과 방문에 녹여놓어 수많은 가정의 덩불을 지키며 당과 인민의 충실한 수호자로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길림성 통화시 휘남현은 동북항일연군 제1로군의 주요 요격지 중의 하나였습니다. 9.18 사변 이후 중국공산당의 지도 아래 동북항일연군 장병들은 휘남의 깊은 산속과 울창한 숲으로 진격하여 현지 산악지대를 기반으로 요격전을 전개했습니다. 18일 길림성 휘남의 사회 각계 군중들이 혁명 영렬들을 참배하고 열사 기념관을 방문해 위대한 항전 정신과 동북항일연군 정신을 계승하며 분발 진투의 힘을 얻었습니다. 휘남현 제1중학교 학생 마종로는 이 역사를 영원히 기억할 거라며 선열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정신적 힘을 학습의 동력으로 삼아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장차 조국에 보답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1: 병륙 운하가 정식으로 통항한 뒤 남령 양포 강해 직통 항로의 첫 선박이 18일 점심 양포항에 순조롭게 도착했습니다. 해당 항로의 첫 운항과 함께 광서, 서남 지역 내륙과 해남의 자유무역항을 잇는 새로운 수상통로가 정식으로 개통됐습니다. 16일 평륙 운하가 정식 통항했고 남령항 양포항 강과 바다 직통 항로에 첫 운행 임무를 수행한 화물선 광성 798호가 남령항 육경 작업구에서 출발해 평륙 운하를 따라 남쪽으로 항행해 흠주항을 거쳐 바다로 나와 최종적으로 양포 국제 컨테이너 부두에 도착했습니다. 선장 진가문은 이번 항행에서 선박에는 광서 현지에서 생산된 화물만 실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양포항 부두는 지금 큰 변화가 생겼고 항로도 넓어졌습니다. 이번에 남령항에서 양포항까지 직통한 것을 계기로 앞으로 화물 물량이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 선박도 앞으로 양포항에 더 자주 올 것입니다. 첫 운항 선박이 항행하는 내내 안전보장도 전 과정에서 가동됐습니다. 양포 해사국은 해상 순찰선 플러스 무인기 플러스 VTS 전자 순찰의 립체 호위 체계를 기반으로 전 과정 실시간 추적을 실시해 광성 798호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입항을 보장했습니다. 평륙 운하가 개통된 후 광서 내하수운은 북부만을 거쳐 직접 바다로 나가게 됐고 서남 지역은 이로써 거리가 더 짧고 강과 바다를 연결하는 출해 통로를 하나 더 갖게 됐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홍화 리포터였습니다.

오늘은 베를린 평화의 소녀 동상 앞에서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 베를린 미트구의 한 예술단지에는 평화의 소녀 조각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올해 8월 14일 세계 위안부 기념일 전후로 독일의 많은 민간단체들이 베를린에서 추모 행사를 열었습니다. 많은 현지 시민들이 꽃다발을 들고 평화의 소녀 동상 앞에 고개 숙여 경의를 표했습니다. 공문 안에 나뭇잎이 이미 노랗게 변하기 시작했고 조각상은 한쪽 구석에 돌 때 조용히 서서 두 주먹을 쥔 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엇인가를 억누르는 듯하면서도 또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듯했습니다. 세계 위안부 기념일은 아시아 민간기구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시아 연대회의에서 2012년 12월에 공식 제정했습니다. 1991년 같은 날 한국의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노인이 수십 년간의 침묵을 처음으로 깨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군의 성노예 강제징용 만행을 공개적으로 고발함으로써 일본이 오랫동안 은폐해온 이 어두운 역사가 세상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1931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 정부와 군대는 중국, 조선반도,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에서 여성들을 강제로 징집해 성노예화와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감행했으며 피해자는 4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제 살아있는 증인들은 더욱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중국, 독일 등 여러 지역에서 잇따라 위안부 피해자 추모 동상을 세웠습니다. 베를린의 이 평화의 소녀 동상은 2020년 9월 28일 완공됐고 완공 이후 여러 차례 일본 정부의 방해를 받았습니다. 이 조각상은 처음 미시간주 및 지구의 한 거리에 설치됐습니다. 2022년 당시 일본 수상 기시다 후미오가 전 독일 총리 숄츠와 면담하던 자리에서 독일 측에 조각상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몇 차례 협상 끝에 이 조각상은 지난해 부득이하게 원래 자리에서 옮겨져 린근 예술공원 구역에 临시로 안치됐습니다. 하지만 내년 1월 이후의 행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독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미국, 캐나다, 오스트랄리아, 필리핀, 뉴질랜드 등 많은 나라의 위안부 기념 조각상 설치 과정에서도 일본 측의 방해를 받았습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동상 하나가 무엇 때문에 일본 정부를 이토록 긴장하게 만들겠습니까? 그 근본 원인은 일본 우익 세력이 침략 범죄를 한 번도 진지하게 반성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위안부 강제 징집 사실을 부인하는 것에부터 갑등급 전범이 공양된 이른바 야수군이 진자를 참배하는 것까지 역사 교과서를 왜곡해 침략의 성격을 희석하는 것에부터 9.18 사변 이후의 침략 행위를 자위전쟁으로 궤변하는 것까지 일본 우익 정치인들은 역사적 진실을 조금씩 지우면서 침략의 죄책을 벗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현 일본 수상 다카이치 사나이는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다카이치는 역사 문제와 관련해 거듭 잘못된 발언을 하면서 아시아 이웃 국가들과 국제사회의 최저선을 도전했고 전후 국제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덮는다고 해서 정의의 추궁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올해 3월 유엔 인권리사회 특별기구의 독립인권전문가 16명이 성명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이 지금까지도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일본 정부가 조속히 진실과 정의를 직시하고 배상을 제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독일의 역사학자 레지나 밀하우저는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도 진정으로 사과하지 않았고 책임도
제대로 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차례 이사하고 오랜 세월 바람과 비를 맞으며 베를린의 평화의 소녀에 묻은 흠집은 점점 더 뚜렷해졌지만 그 침묵 속의 힘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곳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은 저절로 발걸음을 늦추고 그 고요하면서도 굳센 얼굴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정의를 추구하는 굴하지 않은 의지를 읽어내고 또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될 그 역사를 똑바로 바라보게 됩니다. 동상은 말없이 발걸음을 멈춘 이들 하나하나에게 묻습니다. 늦게 찾아온 정의는 아직 그들을 또 얼마나

0: 더 기다리게 할까요? 일본은 침략의 역사를 깊이 반성하고 위안부 등 역사적으로 남아 내려온 문제들을 실질적인 행동으로 적절히 처리해야만이 아시아 이웃 국가들과 국제사회의 진정한 존중과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를린 평화의 소녀 동상 앞에서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리고코였습니다.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디보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총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김성용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습 시간에 습근평 국정운영도남 제4권의 내용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수립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금사강 기슭 한 폭의 붉은기 아래 민족 단결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중국과 아시안 협력의 힘을 실어주는 황금 통로 병륙 문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청 바랍니다. 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이국호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0: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 경축대회에서 간 연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중국 공산당은 중국인민을 단합인솔에 자력갱생하고 분발진취함으로써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중국에서 수천 년간 이어져 내려온 봉건적 착취 압박 제도를 소멸하고 사회주의 기본 제도를 확립했으며 사회주의 건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제국주의와 패권주의의 전복과 파괴 및 무력 도발에 맞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하여 중화민족은 역사상 가장 광범하고 심각한 사회 변혁을 이루었고 가난하고 낙후하고 인구가 많은 동방대국이 큰 걸음으로 사회주의 사회로 나아가는 위대한 비약을 실현함으로써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데 근본적인 정치적 전제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중국인민은 영영하고 억센 분투로 세계를 향해 장엄하게 선언했습니다. 중국인민은 낡은 세계를 타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건설할 줄도 압니다. 오직 사회주의만이 중국을 구할 수 있고 오직 사회주의만이 중국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중국 공산당은 중국인민을 단합인솔에 사상을 해방하고 예의진취함으로써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서 위대한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우리는 신중국 창건 이래 당의 역사에서 심은한 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전환을 이루고 사회주의 초급 단계 당의 기본 노선을 확립하고 확고부동하게 개혁개방을 추진했으며 각 방면의 위험과 도전을 이겨내면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개척하고 견지하고 수호하고 발전시켜왔습니다. 그리하여 고도로 집중적인 계획경제로부터 활력이 넘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 폐쇄와 반폐쇄 상태에서 전방위적인 개방례로의 역사적 전환을 실현했고 생산력이 상대적으로 낙후하던 데로부터 경제총량이 일약 세계 2위에 올라서는 대로의 역사적 돌파를 실현했으며 인민이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못하던 데로부터 총체적 조여사회를 실현하고 전면적인 조여사회로 매진하는 역사적 도약을 실현함으로써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데 새로운 활력으로 차넘치는 체제적 보장과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물질적 여건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중국인민은 영영하고 억센 분투로 세계에 장엄하게 선언했습니다. 개혁개방은 현실의 중국의 전도와 운명을 좌우하는 관건적인 조치이며, 이를 통해 중국은 시대의 발전을 성큼 따라잡았습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중국 공산당은 중국인민을 단합인솔에 드높은 자신감과 자강정신으로 올바른 길을 견지하고 혁신을 추진하고 위대한 투쟁, 위대한 공정, 위대한 사업, 위대한 꿈을 총담함으로써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후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신시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당의 전면적인 용도를 견지하고 강화했으며 오위일체의 총체적 배치를 통일적으로 추진하고 네 가지 전면의 전략적 배치를 조화롭게 추진했습니다. 또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견지 보완하고 국정운영 체계와 국정운영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했으며 규칙에 따라 당을 다스리는 것을 견지하고 비교적 완비된 당내 법규 체계를 수립했으며 그 과정에서 일련의 중대한 위험과 도전을 이겨내고 첫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달성하고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실현할 때 관한 전략적 배치를 명확히 하는 등 당과 국가 사업에서 역사적 성과와 역사적 변혁을 이룸으로써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데 더욱 완비된 제도적 보장, 더욱 튼튼한 물질적 토대, 더욱 능동적인 정신적 힘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중국인민은 영영하고 억센 분투로 세계에 장엄하게 선언했습니다. 중화민족은 일떠서고 부유해지고 강대해지는 위대한 비약을 맞이했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실현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행정에 들어섰습니다. 지난 100년간 중국 공산당은 중국인민을 단합 인솔해 희생된 선열들 그 뜻도 장하여라. 이로를 휘어잡아 새 세상 창조했네 라는 두려움 모르는 기계로 중화민족의 수천년 역사에서 가장 웅대한 서사시를 써냈습니다. 그동안 개척해낸 위대한 길, 창조해낸 위대한 사업, 이룩해낸 위대한 성과는 필연코 중화민족의 발전사와 인류 문명의 발전사에 기재될 것입니다.
1: 네, 학습 시간이었습니다.
2: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리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계속해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수립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이어지겠습니다.
3: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1: 네, 오늘은 금상강 기슭 한 폭의 붉은 기 아래 민족 단결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사강은 이곳에서 급한 큰 구비를 돕니다. 동쪽 강변의 벼랑에는 주홍

0: 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전투가 끝나자 마을에서는 소가족 배 9척을 모두 이런 이야기들은 전시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강탁마을 사람들의 일상의 일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홍색의 기억들은 정성들여 지켜지고 있습니다. 2018년 강달현 18군 도강 홍색 유적 공원이 건설되었습니다. 공원에는 사진, 문자, 담해체 등 다양한 형식으로 18군의 서장 진입, 도강 전투와 후속 건설의 역사를 집중적으로 전시하였고 또 참도 전역, 혁명결사 영명록, 천장도로 건설, 서장 평화 해방 등 전문 주제의 전시도 했습니다. 마을에서는 홍색 교육을 개학 첫 수업에 포함시키고 직접 체험한 사람들의 구술과 마을 역사관의 전시를 통해 중화민족은 한 가족이라는 인식을 아이들 때부터 길러가고 있습니다.
1: 전국 여러 민족인이 다 함께
0: 사는 다민족 공동거주 마을입니다.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구호가 아니라 하나하나 구체적인 일입니다. 촌당지부 위원회와 촌민위원회는 여러 민족의 부창조 인재를 선발해 지도부에 드리고 당원과 주민이 짝을 이루어 서로 돕는 방식으로 당건설 플러스 민족 단결의 틀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네, 그리고 갈등 해소는 구역 담당자 플러스 연계 관리자에 의존함으로써 작은 일은 구역을 벗어나지 않고 큰 일도 마을을 벗어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마을은 물 공급과 전력 공급 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했으며 민족 단결은 한가족 활동을 일상적으로 전개하고 소형 경운기와 분리수거함 등 주민복지 물품을 배포하여 주민들이 생산과 생활에서 겪는 실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조정보다 더 일상적인 것은 서로 돕는 일입니다. 강탁촌 역사 해설사 양진조가는 만약 관광객이 고산 반응이 오고 차가 진흙길에 빠졌을 경우 누가 도움이 손길을 내민다면 그 사람이 곧 강탁 사람입니다. 라고 자주 말합니다. 이런 작은 일들에 모여 2024년 9월 강탁촌 촌위원회가 전국 민족 단결 진보 모범 집체 칭호를 안고 돌아온 배경이 되었습니다. 영예를 안아왔지만 마을에서는 이식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강탁진 서랑도자 진장은 먼저 홍색 교육 일정을 촘촘하게 배치해 아이들이 왜 이곳에 붉은 깃발이 꽂혀 있는지 왜 단결이 여기서부터 자라나는지를 잘 알게 하자고 말했습니다. 홍색 차원이 살아나려면 핵심은 단결이 성과를 만들어내는 체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강탁촌은 홍색 기억 플러스 문화관광 융합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도강 유적, 크고 작은 보루, 1950년 곡물 창고, 18군 병영 예터 등 사적지와 유적지들을 선으로 이어놓고 다시 제3자 운영을 유치하여 마을 대학생들을 해설사로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마을에는 민박 15곳과 특산품 소상점 6곳이 있으며 이를 통해 본마을과 주변 지역에 12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탁촌의 통계에 따르면 2025년 마을 전체 누적 관광객 수는 2만 명을 넘었고 홍색 관광 종합 수입은 12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마을 주민들도 방관자에서 참여자로 바뀌었습니다. 정부는 주민들이 집을 확정해 민박을 발전시키도록 이끌었고 흩어져 있는 홍색 관광지와 자연 관광지를 하나로 이어 고품질 코스로 만들어 관광객들이 더 오래 머물게 하고 있습니다. 역사 해설사 양진조가의 해설도 그에 맞춰 바뀌었습니다. 관광객들은 유적을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서장인이 삶도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문화와 관광의 교류 속에서 서로를 더 깊어졌고 대사공의 후손들은 민박을 차렸으며 강탁마을의 아이들은 붉은 깃발 아래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마을 입구 절벽 위에 두 글자

0: 서장은 단지 지리적 입구일 뿐만 아니라 단결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네, 뉴스 추적 이어집니다.
1: 뉴스 추적.
0: 오늘은 중국과 아시안 협력에 힘을 실어주는 황금 통로 병륙 운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6일 신중국 창립 이후 처음으로 강을 건너 바다로 이어지는 대운하인 병륙 운하가 정식으로 개통되었습니다. 이로써 중국 서남 지역의 출해는 에돌아 가야만 했던 역사를 다시 쓰게 되었고 중국과 아세안의 협력은 황금 통로가 있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해사 해운 업계 옆 사이트인 해양무역과 해사 언론망은 사설에서 병륙 운하의 개통이 중국과 아시안 간의 무역 교류를 한층 더 촉진하고 나아가 중국과 아시안 국가들 사이의 무역 및 경제 구도를 재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여러 시간적인 견지에서 볼 때 병륙 운하의 통항 가치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네, 올해는 중국 아세안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지 5주년이 되는 해이자 중국 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행동계획 2026-2030이 시작된 해이며 또한 중국 아세안 자유무역지대 3.0판 업그레이드 의정서 서명 이후 조속한 현지 이양을 추진하는 데 있어 중요한 한 해입니다. 17일 제23회 중국 아세안 방담회 및 중국 아세안 경영투자 정상회의가 남영에서 개막했습니다. 네, 이처럼 여러 기회들이 교차하는 가운데 병륙 운하의 항행 개시는 시의적절했고 그 의미도 매우 깊었습니다. 중국 서부의 육해 신통로를 잇는 핵심 사업인 병륙 운하는 5천 톤급 선박이 통항할 수 있고 세계의 유사한 운하 가운데서 통항 능력이 가장 뛰어난 운하입니다. 병륙 운하 건설에는 깊은 현실적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측면에서 보면 중국 서남 지역에는 강과 바다가 직접 연결되는 통로가 부족해 화물을 동남아로 수출하려면 동쪽으로 에돌아 바다로 나아가야 하므로 해운 비용이 크게 늘어납니다. 외부 측면에서 보면 중국과 아시아는 오랫동안 서로의 최대 교역 파트너였지만 물류 비용이 높아 양측의 무역 발전을 제약해왔습니다. 병륙 운하가 완공되어 항행을 시작하면서 중국 서남 지역에서 아시아안으로 가는 운송 거리가 가장 짧은 수운 대통로가 열렸고 서남 내륙과 아시안 간의 운송 거리를 560km 이상 단축했으며 물류 비용은 18%에서 30%까지 낮아졌습니다. 매년 운송 비용을 50억 원 이상 절감할 수 있어 이른바 빠름과 절감이 네, 이러한 성과에 대해 중국 사회과학원 아시아 태평양 및 글로벌 전략 연구원의 동남아시아 연구센터 주임 허이평은 이는 주로 중국의 과학기술 혁신 역량과 기술 응용 능력의 뒷받침 덕분이고 또한 중국이 개방과 협력을 통해 호혜 상생을 실현하는 끊임없는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병륙 운하의 통항은 전 세계 대형 수류와 항운 공사 건설에 중국의 경험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왜남 주중대사 범청평은 병륙 운하의 항행이 중국의 기술 역량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지역 상호 연결과 소통을 추진하려는 중국의 의지도 드러낸다고 보았습니다. 네, 최근 몇 년간 중국과 아시아는 경제무역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해 왔습니다. 중국은 이미 17년 연속으로 아시안의 최대 교역 파트너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중국과 아시안의 무역 총액은 5조 9,500억 원에 달해 20.6% 증가했고 중국 대외무역 총액의 17.1%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럼 병력 운하가 개통된 후 중국 아시안 협력에 어떤 힘을 더 실어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새로운 수상 대동맥은 우선 비용 절감과 효율 향상을 가져옵니다. 병력 운하가 개통된 뒤 중국 14억 인구를 가진 대규모 시장과 아시안 6억 7천만 명의 대규모 시장 사이에 양방향으로 흐르고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황금 통로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광서 백색 서강투자발전유한공사의 명자연 이사장이 계산해 본데 의하면 전통적인 운송 방식과 비교할 때 대량 화물을 병력 운하 물류 통로로 운송할 경우 톤당 수로 운임을 30% 절감할 수 있고 전체 운송 시간도 거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는 기업의 실질적인 호재를 가져다 줍니다. 네, 많은 아시안 국가들에게 있어서 병력 운하는 발전의 병목을 돌파할 희망의 항로입니다. 캄보디아 주중대사 션가민은 운하가 개통된 뒤 캄보디아의 농산물을 중국으로 더 편리하게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라오스 주중대사 숭펑 시가르는 아시안에서 유일한 내륙국인 라오스가 오랫동안 바다로 나가는 출구가 없어 발전의 제약을 받아왔다면서 병력 운하의 완공과 가동은 라오스가 발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역사적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운하가 통하면 산업이 번창해집니다. 중국 아시안 자유무역지대 3.0판 업그레이드 의정서에 따라 양측의 자유무역 협력과 역내 경제 통합 과정 대치를 서두르고 있는 한 사례입니다. 타이 공영방송은 병력 운하가 국경 간 무역과 유기적으로 맞물려 중국 아시안 협력과 일대일로 공동 건설을 하나로 이끌고 지역 개방의 새로운 구도, 서부의 육해 신통로 효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중국 아시안 상호 연결 수준도 한층 심화시켜 더욱 긴밀한 중국 아시안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하드웨어적인 뒷받침을 제공했습니다. 네, 이는 중국 아시안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는 새로운 항로일 뿐만 아니라 세계가 중국의 기회를 함께 누리는 새로운 경로이기도 합니다. 네, 심층보도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성룡이었습니다. 우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좋은 세상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조일광입니다. 최근 제9회 로진 문학상 수상 소식이 중국 문단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중 흥정강성 작가협회 부주석인 조선족 작가 전영

성선의 중편소설 비밀이 중편소설 부문 1위에 오르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김혁 작가님과 함께 전용선의 문학 세계를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네, 먼저 오늘 생방송실을 찾아주신 김혁 작가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최근 중국 문단 최고의 상이라 일컬을 만한 제9회 로신문학상이 발표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조선족 작가 전영선의 작품 비밀이 종편소설 부문 1위의 영예를 안았다는 낭보가 들려왔는데요. 전영선은 흥룡강성 작가협회 부주석이자 흥룡강문화학원 전업작가로서 조선족 작가로서는 김인순 등과 더불어 중국문단에서 이미 문명을 크게 알린 조선족 작가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럼 김혁 작가님께서 우선 로신문학상은 어떤 상인지 말해주실까요?
1: 네, 알다시피 로시문학상은 국가급 상입니다. 중국의 대문호이며 시문화 운동의 선봉이신 로신 선생이 이름을 따서 제정되었습니다. 중국 작가협회가 주최하는 상인데요. 이상 말고도 로시문학상 상장하도록 공모하고 현실주의 정신이 담긴 작품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데 있습니다. 그 전신은 1980년도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신식이 문학이 막 시작될 때 제정된 전국 중단편 소설상이 바로 로시문학상이 전신입니다. 2014년부터 매 4년마다 한 번씩 선정하는 방식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로시문학상은 중국 문학 각 분야의 최고 성과를 한자리에 보여줄 뿐만 아니라 수상 작품들을 통해 중국 현대문학의 생동감과 시대적 연관성을 깊이 있게 드러내며 작가, 평론가, 번역가들이 창조적 기여를 권위적으로 기록해 오고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김혁 작가님은 전영선 작가와 남다른 친분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전영선 작가의 이 문학 이력에 대해서 알려주실까요?
1: 네, 전영선 작가와는 10여 년 전에 제9차 전국 작가대표대회에서 만나면서부터 알게 됐습니다. 그 후에 연변에서 조직한 당군문학상 시상식 때 만났고요. 사실 그때 저는 당군문학상 소설 부문 평심을 맡았댔습니다. 평심을 맡으면서 많은 작품 중에서 전영선이 작품인 중편소설 소화 18년에 깊이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소화 18년은 전영선이 첫 작품집입니다. 그가 그때까지 창작한 거의 모든 소설 작품들을 여기에 묶어냈지요. 전부 중문으로 창작된 그의 작품집 속에서 한사, 소화 18년, 흰 태양, 붉은 태양, 이러한 소설들은 모두 전쟁 소재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사실 전영선 본인을 만나기 전부터 저는 그의 드라마 낭떠러지, 중문으로는 쉐이야. 이 드라마에 푹 빠져 있었댔습니다. 여러 판본으로 갖추고 거듭 보았고 우리 주변의 작가들에게 적극 추천해 주었습니다. 전영선이 독보적인 창작 장르에 대한 관련 칼럼도 여러 매체에 발표했습니다. 그러다가 19년경에 전영선 씨가 용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용정에서 태어난 세계적인 시인 윤동주에 그는 깊이 심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때 윤동주의 주옥 같은 시편들을 중국어로 번역하려는 꿈을 갖고 있었지요. 그래서 선참을 나누었습니다. 드디어 전영선 씨와 그의 누님이 공동 번역 작업을 한 윤동주의 중문 시집 별 헤는 밤이 출판되었습니다. 강서 봉황 출판사에서

0: 불판은 전작가님이 이 번역서는 아시아 도서 랭킹 1위에 오르는 기염과 경이로움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번역 시집이 출판되자 전영선 씨는 번역에 협조를 해준 나에게 감사의 의미로 시집 50권을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전영선은 연변 지역에서 어딘가 홀대를 받는다고 할수 있는 윤동주를 중국 대륙에 알린 공적을 세운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경력이 있습니다. 중간 수교 이전에 이미 한국으로 가서 파주의 한 공장에서 힘든 노역을 했던 경력도 가지고 있네요. 34살 되던 해에 꿈을 안고 북경으로 올라간 그는 러시문학원과 북경영화학원에서 공부하며 비로소 작가의 길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주요 작품들은 장편소설 독신자, 소설집 소화 18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에 큰 관심을 보여서 세월, 눈속의 성냥이, 어머니 등 이러한 드라마를 통해 관객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막상 그가 전국의 독자와 관중들에게 그 이름을 알린 건 첩보 드라마 낭떠러지 바로 쉐야였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요즘 첩보물이 큰 인기를 받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낭떠러지는 어떤 작품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0: 네, 요즘 TV 채널을 열면 온통 첩보 드라마 열풍입니다. 예. 10여 년 내내 한일 첩보 드라마라는 장르가 드라마의 주요 장르로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습니다. 대선에 집계한 데에 의하면 주요 방송국에서 황금 시간대에 방영되는 드라마 200여 편중 한일 전쟁 드라마가 70편 넘게 차지하고 있는데, 3분의 2가 바로 첩보 드라마입니다.
1: 그렇군요.
0: 이 활기찬 한일전쟁 드라마, 첩보 드라마의 배후에는 성숙한 영업, 판매 생산 라인과 애국이라는 정서가 그 뒤에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의 트렌드와 자본의 추구로 인해 생겨난 산물인 동시에 중국인들이 한일전쟁 시기에 대한 특수한 정감과 역사관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단순한 오락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성질의 그러한 드라마 작품들입니다. 지난 세기 격동의 연대를 현님과 스릴을 곁들인 프레임으로 그려내고 있는 이러한 작품들이 중국 드라마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알린 영상물의 출현이라고 평론가들은 첩보 드라마의 출현을 반기고 있습니다. 전영선의 첩보 드라마는 이런 풍토에서 태어난 경전 작품입니다. 이 많은 중국의 첩보 드라마 중에서도 악권은 전영선이 낭떠러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1: 그렇군요.
0: 드라마는 일본의 침략과 국민당이 횡포에 맞서 싸우는 공산당 특공 인원인 주울이 활약상을 시종 팽팽한 긴장감 속에 사랑과 증오, 음모와 배신을 현념과 액션을 곁들인 프레임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다른 드라마들에 비해 총격전이나 동작신 같은 것이 적습니다. 미녀들이 선정적인 유혹도 없어요. 하지만 30여 집 되는 동안 내내 마음을 졸이며 보게 하는 작품입니다. 전영선 씨가 심혈을 쏟아부은 탄탄한 스토리와 조연들이 웅신깊은 연기가 돋보이는 드라마입니다. 낭떠러지는 상영된 후 제18회 상해 TV 페스티벌에서 최우수 드라마 작가상을 수상했습니다. 작품은 이밖에 최우수 작품상, 최우수 여주연상을 휩쓸며 그해 중국 최고의 드라마로 선정되었습니다. 준엄한 한일전쟁 14년 동안 동북 지역이 한일 대중들에 대한 감동적인 사연과 역사를 오늘 기억할 가치가 있어서 이 시나리오를 쓰게 되었다고 전영선 씨는 그 창작의 이중을 밝혔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그 후에도 이제 전영선 작가는 또 한편의 첩보 작품을 써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작품이죠?
0: 네, 이번에는 영화 시나리오입니다. 예, 바로 벼랑 위에서 쉐이아 주상입니다. 벼랑 위에서는

0: 당시 온통 장안의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중국 여성이 보여주는 희난과 희생정신을 구가한 작품입니다.
1: 네.
0: 사실 베랑우에서가 흥행하기까지 그 기저에는 전영선 작가의 전작인 낭떠러지라는 드라마가 있었지요.
1: 네.
0: 제목도 유사하거니와 두 작품 중에 동일 인물이 등장합니다.
1: 네.
0: 영화 벼랑우에서는 드라마 낭떠러지 속의 인물관계를 덜어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완전 새로운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 그 전작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쓰게 된 것은 드라마에서 남긴 유감에 대한 미봉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0: 두 작품에는 모두 특공대원 주울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드라마에서 그의 죽음으로 끝나는 결말에 대해 관객들 모두가 애석해 했습니다.
1: 네.
0: 명두삼이라고 혹평하는 평자들도 있었고요.
1: 네.
0: 영웅들은 이미 격동의 시대에 핏부리며 산화해갔고 그 처절한 시간은 되돌릴 수도 없고 그래서 전영선 작가는 그 맺지 못한 이야기 앞부분을 영화에서 보여주자고 했습니다.
1: 네.
0: 배역이 바뀌었지만 드라마 속과 영화 속 주역이 보여준 성격과 자태는 의연하다고 봐야겠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전영선 작가는 왜서 이 첩보물이라는 이 장르에 이렇게까지 빠져들었을까요?
0: 네, 2020년경에 전영선 작가와 저는 장백산 잡지에 장문이 대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1: 네.
0: 그때 전영선 작가는 첩보물 창작에 매진하게 된 창작 이중에 대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전 작가님이나 저는 한살 터울이 동년배이니 사실 첩보 드라마라는 작물에 익숙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0: 일찍 지난 80년대에 중국의 관객들은 이미 첩보물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에서 제작한 모란꽃, 이름 없는 영웅들, 그리고 루마니아와 알바니아의 첩보 영화도 많았습니다.
1: 네.
0: 그중 이름 없는 영화들과 같은 첩보물들은 지금 다시 봐도 유화감이 없이 그야말로 첩보물이 경전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시가지에서도 겨우 몇몇 집이 화면이 떼창만한 작은 흑백 텔레비전을 갖추고 주린 문화 욕구를 간신히 달렸던 그 당시에 우리에게 첩보 드라마는 그야말로 경이로운 그 자체였습니다.
1: 네.
0: 전영선 작가는 장르물에 대해서 이 장면이 나오는데 짧은 편폭이지만 가장 관객들이 눈물샘을 건드린 부분이라 할수 있죠.
1: 네.
0: 외표는 철로 만들어진 특공대원들 같지만 그들도 권력의 정이 있고 그 깊은 정을 대를 위해 버리는 부분이 특공대원들이 진 모습을 다각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첩보물에서는 굳은 신앙과 용감한 희생, 그리고 자기 안위를 위한 반역 등 누루별별 생동한 캐릭터와 사건들이 목숨을 건 대결 중에 역력하게 그려집니다. 그 와중에 인간의 인성이 실루엣이 아닌 진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첩보 소재를 좋아하는 것은 파란만장하고 긴장감 넘치는 줄거리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절벽 끝, 절망적인 상황에 놓일 때 인성이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그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어떤 가식과 꾸밈도 통하지 않는 그 진실한 상황을 쓰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전영선 씨는 말한 적이 있습니다.
1: 네.
0: 전영선 씨는 또 나는 단지 장르물이 흥행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다. 인물을 일상이 무사 안일 속이 아닌 특정적인 극한 상황에서 그려내며 실현이던 인물에서의 인성이 광휘를 발견하는 것이 첩보물이 매력이기 때문에 이 장르에 빠져들었다. 인간이 최악의 상황에 처했을 때 보이는 본성과 하늘이 준 신성이 저마다 어떻게 다르게 표현될 수 있는지를 그려내고 싶었다. 제가 이 장르에 내내 심취된 그 원인이라 할수 있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많은 관객들이 호평 속에, 네, 이제는 관련 장르 중에 낭떠러지와 벼랑우에서는 경전으로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예, 사실 요사의 첩보 드라마 같은 장르물들은 호불호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1: 네.

0: 관중들이 갈채를 올리는 수작도 있겠지만 저 수준의 작품도 상당수 보입니다. 그중 우리 한길 역사를 그냥 액션물이나 코미디물처럼 만들어버린 소위 한일 신극들이 바로 그 일례라 하겠습니다. 이런 작품들이 병폐를 보면 당시 강건한 시대상에 대한 깊이 있는 천착에 앞서서 흥행과 상수를 앞세운 기상천외한 스토리와 또 배우들이 경박한 연기 때문에 관객들이 탐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품들은 현란한 액션이 있으나 인물의 성격은 보이지 않습니다. 거금을 몰부은 CG 특수 효과 처리는 있지만 시대상과 역사 배경이 진실한 현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순수 문학도 좋고 장르 문학도 좋고 우리 작품들은 순수물, 오락물 여러 형태로 나올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신앙과 주의를 위해 육골이 쓰러짐도 마다하지 않은 전형적인 영웅 인물들을 담배 액션 씬을 덜로 차고 감히 대가인 장혜모와 전영선 씨는 언쟁을 벌리기도 했습니다. 드라마 벼랑을 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자 연극진은 요새 순수물을 누가 보냐? 총격씬과 액션씬이 더 많아야 관객들이 좋아하지 하고 전영선에 대해 이의를 보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현란한 기교씬보다는 그 속에 숨은 인물들이 성격씬이 더 중요하다고 전영선은 고집합니다. 그래서 전영선의 작품이 첩보물보다는 순수 문예물에 가깝다고 평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전영선 작가는 첩보물을 자신이 창작 1순위에 놓은 창작 경위에 대해서 저에게 여러 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장예모 감독과의 작품을 두고 또 언쟁을 벌린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있는데요. 작품이 이 완성도를 두고 진지한 작가적 자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0: 네. 여기서 장르 문학에 대해서 또 한번 부언해 봅니다. 미학에 대한 긍정이기도 하다. 나의 작품을 위대한 이름인 로신과 연결 지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가슴 뛰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이 수상작 비밀은 25년 만에 문학 창작으로 돌아온 작품이라고 말했습니다. 알다시피 그동안 전영선은 극작가로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졌습니다. 수십 년간 영상 각본 작업을 해오면서 소설 쓸 겨를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대한저명입니다. 전영선은 어느 날 정협 문서 자료에서 일본 전범 오노 타이지가 쓴 전서술을 해야 한다고 하자 그녀는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목숨을 잃더라도 다리는 잃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두 다리를 지켜 기회가 되면 다시 항일 최전선에 뛰어들려는 그의 견정한 생각이었습니다. 조얼마는 사형당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아들에게 두 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아이가 돌 지난 뒤 다시는 만나지 못했던 어머니 마지막 그리움이 담긴 글이었습니다. 오노 타이지는 처형을 앞둔 그는 전혀 두려움 없이 퇴원했고 놀라울 따름이었다고 회고록에 적었습니다. 요즘에 영웅에 관한 이야기가 틀에 박혀 있고 관념적인 거대 서사에 가려져 디테일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디테일이야말로 소설과 모든 예술 작품이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며 적들이 회고록에 적힌 디테일한 부분들 때문에 이 작품을 쓰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전영선은 여러 사교 활동을 사양하고 50일 만에 초고를 완성했습니다. 거의 폐쇄적인 집필 상태에서 비밀을 써낸 것입니다. 비밀을 쓰는 과정에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전영선은 동물을 아주 좋아해서 집에 개와 고양이 여러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이 작품을 집필하고 있는 동안 집에 있는 달이라는 이름의 흰 고양이가 곁에 있어서 늘 컴퓨터 앞에 엎드려 배동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출판사와 최종 교정을 마치고 원고 파일을 보내고 한숨을 돌리려던 그날 오전, 달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고양이는 전영선의 북경 사만루에서 주워온 길고양이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11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0: 전영선이 창작한 동북역사 소재 소설과 드라마 중 상당수는 실제 역사 사건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번 수상작의 주인공이 졸만이라면 오래전에 있었던 여동생은 판려투광, 그중에 리더인 인물인 냉운을 썼고 한사에서는 항일명장 조상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출발했으면 어쩐지 마음이 든든해진다고 전영선은 고백했습니다. 그는 이민과 같은 항일 여전사를 여러 번 직접 취재하면서 많은 현실적인 항일 소재를 얻었던 것입니다. 현실주의 글쓰기에서 전영선은 논리 진실과 정서의 진실을 지켜야 하며 진심으로 그 사건을 믿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실제 인물과 사건을 토대로 기초를 다지면 상상력이 더욱 힘을 얻는다고 집안 출신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시 그 지역이 부호였습니다. 어린 시절 발을 묶는 전 확인 가능한 부분에서는 최대한 역사의 진실을 살리려고 그는 애썼습니다. 소설은 위만주국 경찰 기덕이용과 저자 나등 여러 가지 시선으로 진행됩니다. 1936년 여름 할빈에서는 당시 위만주국 전역을 백학 뒤흔든 중대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다리에 중상을 입은 여성 유격대원 일명 아가씨가 경찰들이 두터운 감시망 속에서 기적적으로 탈출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연루된 경찰과 간호사들은 운명이 급격하게 뒤바뀌었고, 기동령 경찰 또한 이 일로 목숨을 걸고 도망치는 신세가 됩니다. 해방 이후 그는 소련에서 중국으로 돌아왔지만 자신이 이미 무덤 속에 묻힌 산송장으로 락인 찍혔음을 알게 됩니다. 평생 꺼내놓지 못할 비밀을 안고 있습니다.
1: 그래요. 비밀이라는 이 제목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을까요? 이 영상화 작업은 진행 중인지 궁금합니다.
0: 지금 문학과 영상 모두가 침체기에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인간이 정서가 사라지지 않는 한 문학과 영화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영선 작가의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상업이 쇠퇴한 큰 원인 중 하나는 문학을 등한시하고 멀어지며 오직 오락만 추구하고 시장에 맹목적으로 영합했기 때문이라고 전영선 작가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학이든 영화든 정신적 속성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정신적 차원이 가치를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입니다. 앞으로 중편소설 비밀이 영상화 작업을 추진해 보련다고 전영선은 매체와 인터뷰에서 여러 번 말했습니다. 비록 시나리오 작가와 소설 작가는 자본 앞에서 대부분 약자이고 본인이 구상을 실현하기란 상당히 어렵지만 노력해 보겠다고 그 의지를 밝혔습니다. 뜻을 함께할 협력자를 찾는 중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았던 인생이 모든 순간마다 문학은 충실한 오랜 친구처럼 말없이 곁을 지켜주었고 그동안 다른 작업에도 종사해 보았지만 오래가지 못했다고 말하는 전영선 작가는 언제나 문학과 관련된 일로 돌아왔고 문학 외에는 제게 다른 길은 없다고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에게서 동업자로서 문학에 대한 믿음과 자세를 다시 가져봅니다.
1: 그래요. 첩보물의 수작이라 정평되는 드라마, 낭떠러지, 영화 벼락무에서의 또 이어서 로신문학상 수상작 비밀에 이르기까지 독자와 관객들의 높은 기대치에 부응하는 작가의 또한 부의 우수한 작품이 나오길 미리 축복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이야기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김혁 작가님과 함께 전용선 작가의 작품 세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역사 속 영웅과 인간성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가 담긴 그의 글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프로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통일시키고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것과 전술적으로 결단하는 것을 통일시키며 투쟁하는 과정과 투쟁한 효과를 통일시켜야 합니다. 지도 간부들은 최선을 다하는 높은 책임감으로 부르는 즉시 달려와 필승의 신념으로 투쟁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책략과 방법의 중시를 돌려 투쟁의 예술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주요 모순과 모순의 주요 측면을 들어주고 언제나 도리에 맞고 승산이 있으며 절도가 있게 투쟁해야 합니다. 합리하게 투쟁 방식을 선택하고 투쟁 상대를 파악하며 한치의 양보도 없이 원칙을 지키고 원활하고 융통성 있게 책략을 활용해야 합니다. 정세의 수요에 따라 시기와 절도와 효과를 파악하며 투쟁 책략을 제때 조정해야 합니다. 단합할 수 있는 모든 경량을 단합하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적극적이다. 어려움이 크고 모순이 많은 곳일수록 정세가 준엄하고 상황이 복잡한 때일수록 더욱더 용기를 키우고 의지를 정신을 발양하고 투쟁 능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고 의식 형태 영역에서 막스주의의 지도적 지위를 견지하며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공급 측의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며 질 높은 성장을 추진하고 금융 분야의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해소하며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며 빈곤 퇴치 난관 돌파전에서 승리를 이룩하고 생태 환경을 정비하며 중대한 자연재해에 대응하고 전면적으로 법에 의해 나라를 다스리며 집단적 사건을 처리하고 악세력을 타격하며 국가 안전을 수호하는 등 사업에서 모두 과감하게 투쟁하고 능란하게 투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도 간부들은 과감하고도 능란하게 투쟁을 할줄 아는 전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상 오늘 부루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리리명, 방송 담당의 김영아였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상곤 작사, 김문웅 작곡의 민들레 동산을 허미옥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이 나이에 학교에서도 안한 공부를 한다고? 이 나이에 무슨 책을?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좋은 책을 읽는 것은 모래밭에서 금싸라기를 채취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네, 비록 단번에 정신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습관적으로 독서를 하면 흘러내리는 물에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지식도 자라나겠죠. 네, 오늘 음악의 향기 코너 들을 첫 곡입니다. 리문남 씨의 어머니는 책이랍니다.

귀담아 듣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안경수 마법자 가수의 노래입니다. 이렇게 삽시다.

차고 강한 여름비의 매질로 키우면 반감과 상처가 분노의 화살이 되어 자신뿐 아니라 타인을 쏩니다. 네, 봄비를 보는 것은 자녀 교육의 모범 부모를 보는 것 같아서 편안한 것 같습니다.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은 성공이라는 단어가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죽지 못해서, 운명이니까 어쩔 수 없이 산다는 나그네 같은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 일을 한다면 정말 별로인 인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무엇이 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꾸준히 한 가지 일을 한다면 시간이 그 목적을 이루어나가는 보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알맹이가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줄 것 같습니다. 변영화 가수의 노래입니다. 번영 세월이 왔네.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부모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태어날 때는 순수했지만 반복되는 삶에 의해 오염이 되고 그것이 익숙하게 돼서 습관이 된 것입니다. 가끔씩 가장 순수했던 4살 때의 생각과 행동으로 돌아가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 들 테니까요. 자신을 믿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해서 자포자기한 삶을 산다는 것은 죽은 삶이나 같습니다. 살아야 한다면 반드시 살기 위해서는 나다운 삶, 내가 바라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네, 나의 행복한 삶의 주인은 나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나에게 행복한 삶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이끌어가야 하는 삶이 나의 인생입니다. 내 계획과 실천을 통해 나날이 좋아지는 삶을 산다면 반드시 내가 바라는 행복한 삶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로 사랑받아야 할, 최고로 존경받아야 할, 최고로 행복해야 할 내 삶이 내 인생입니다.

부부 간에는 말을 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친 말 한마디에 거친 감정이 생겨 불화를, 불씨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미안해요. 나 같은 사람 만나서 고생을 많이 하오. 이렇게 예쁜 당신 덕분에 우리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지 나는 늘 당신한테 고마움을 느끼오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아내는 거울을 한 번 더 보고 식탁에 고기 한 마리를 더 올립니다. 그 반대이면 올렸던 고기를 즉시 내려놓았다 자식을 주겠죠. 네,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은 최고야. 나와 우리 아이들은 당신이 자랑스러워. 이런 말을 듣는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남자들은 긴 말을 싫어하는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 하고 그날 아침 출근하는 발걸음이 가벼워진답니다. 최승화, 방혜란 씨의 노래입니다. 잉꼬 부부.

0: 十点半，少年不要浪费你的青春，走起去逛个养生机吧。
1: 每一秒都澎湃 FM 91.4 延吉送

0: 现在是午夜11:30，别为离别落泪，要为拥有欢呼。即将过去的这一天，慢走不送。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

0: 现在是凌晨2点半，猫头鹰都睡了，你还在等什么？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

纵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

见你身影，你对着我叮咛，要注意自己的心情。雨轻轻，我听见你声音，你拿着伞。

0: 现在是凌晨3点半，据说这个时间还在听广播的都是有故事的人。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

0: 现在是凌晨4:30，比闹钟还烦人的是你旁边的那位呼噜声。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

0: 清晨五点半，为了比别人多吃两包辣条，起床吧，巨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

就有风，什么规矩我都懒得懂。从小到大没什么笑容，不说话时我经常放空。